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립추가 지난 8월의 문턱에 들어서니 떨기떨기 곱게 핀 연꽃의 그윽한 향기와 함께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귀마저게 들려오는데요. 무더위를 가셔주는 시원한 바람을 타면서 여름의 흐름과 싱그러운 가을 향기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흐르는 여름 향기의 여운이 하늘하늘 춤추는 노란 해바라기들과 어울려 서서히 가을 맞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늦여름의 낭만을 즐기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안도현 성문진의 강문진 씨가 마을 분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연가를 보내드립니다.

0: 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영광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범시에 살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흥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세상구 활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이 4, 50명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봉분절 위문 활동도 다니고 또 여러가지 유익한 활동도 많이 하면서 만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저는 우리 전체 활동장 전체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영광 씨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도문시 세상구 활동실의 모든 회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두만강 천리를 보내드립니다.

0: 하늘의 청량한 달빛 아래 우리는 가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꿈꾸기도 합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수 씨가 보내온 요즘 사연인데요. 김정수 씨의 부모님은 세 딸을 모두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우시느라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 딸이 모두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곁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부모님께서 노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안부의 메시지를 전해봤습니다. 이 밖에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숙 씨도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아버지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도합은 아니고 어디가 저기 벌칙하지 않다니까 이 사람이.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전화기는 아이고 어디를 갔다 오.
2: 전화기금 말고 신경질이 뭔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의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단다.
1: 누구네?
2: 누구겠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이 무슨 도에서 저 세탁기를 쌌다?
2: 동무 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 거 오늘 팔고 쌌단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리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겠다.
2: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너희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한다. 우리 엄마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 가만히 있을까? 말은 사람도 보는 말 더럽게 보는 말.
1: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아이, 그런데 그 얼마짜리 샀다?
2: 사도란 말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 싼 게 뭐 대략

0: 혹시 그 우리 두닭 싼 게 아닐까?
1: 세상에 틀렸습니다. 우리 두닭 싼 게 뭔냐?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0: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얼마나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1: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뭐 절사 해야 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공부 같은 건 아이디어, 공부 주는 것도 머물 길이지. 아이디어.
0: 아이디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1: 모릅니다. 테이블 해답수시오. 신기 먼저 주고.
0: 아이, 그래. 오늘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더니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1: 오늘 그럼 형님이 밥도 또 후치질 해줬잼까?
0: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에 딱 붙어 있는 거.
1: 모절싸한가, 응? 내저 시주 와서 몇 해째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세트로 그 집이를 그렇게 해줘도 동무게 잘해주는 게 무지겠지, 응? 무지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마에 주름살밖에 무지겠는가?
0: 대소.
1: 아유, 그래가지고 모든 장소를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도 안 해서 술자리도 동무들이 먼저 돌아가지? 동물들 뭐, 그렇게 제몸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가을에 살라는 게야!
0: 이모 그래, 그 가대기를 들여야 됐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훌쩍 싣고 그래.
1: 싣고 왔지. 뭘 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절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점점 모절을 보고 팔불거지, 팔불로.
0: 아이, 그래. 신현재 간에 요만한 열정이면 못해주겠어, 그래.
1: 내 말은 나는 참새질 할 때 동무 수탉질도 해보라는 겜다. 응?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차게 뭐 세계 물기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고서 아 무슨 일을 이제 하겠어?
0: 야, 하겠는가? 그 사람 그 정말 말은 많다 야 이게.
1: 말 얘기하는 거? 응? 말 아예
0: 말. 야.
1: 동무 형님 보셔, 응?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다 탁 저축해놓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돼지 두 마리도 팔아서 백돈 기와를 얹어놓고 로고길 싸라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 됐다 야, 응? 대수 고맙소 사탕 하나 쓰면 돼.
0: 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나라에서 그래?
1: 같은 왠지 뭐 할 게 무슨 게, 뭐 할 게 무슨 게인가?
0: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를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1: 그렇지요, 그렇지요. 형 모시라는 게 보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오겠다 또 동무 어쩌는가?
0: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1: 그렇지요, 좀 엄마 손 작작하죠. 작작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감에 찌질도 하나도 안 있어도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벽에 다 신으로 그 줄줄줄줄 매질할 때 무지개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랑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칵 모시라는 게요.
0: 됐어, 빨리빨리 전해놔.
1: 제비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 밥이 갔다 갑니다.
0: 아이 사람 쯤에
2: 야 인야
1: 범이 죄송하면 또 세탁기 달아 하려고 왔겠구나.
0: 좀 성격 쓰지 말래.
2: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
0: 형님은 뭐 좀 하냐? 올라, 올라, 올라.
2: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 야? 어째, 어디 좋채요?
1: 속이 좋채기란다.
2: 저기 아픈 모양이구만.
3: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2: 3차 신경토?
3: 야, 야.
2: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야, 빠야, 빠야, 너 무슨 약 탄다더라고.
1: 그게 약이 쓸데없습니다.
2: 야?
3: 어자, 형님 여기 앉아, 앉아.
0: 자, 저희 형님이 어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워.
2: 야. 나는 김술은 마일 줄 모른다.
0: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병 사서 싸워.
1: 돈 어주셔, 내가 갔다 올게.
0: 아, 이모, 전번에 당신 그 싹기면서 번 돈 있지, 그 뭐, 그걸 좀 싸워.
1: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2: 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해도 선하게 해, 낙지나 맹태 선하게 하면 되네라.
1: 야, 염채도 말군다. 피지 선에게 낙지 두 개는 더 열매 여기.
0: 빨리.
1: 엄마 어떻게 엄마 싸게 좀 먹어. 방금 어제 정신 이러니 나 좀 빨래를 불고 둔 게 사흘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털 너무 아파가지고 어찌거찌겠. 저기 싹쓸겠다 너무 내가 다 갖다
0: 주세요. 아니 정말 형님의
1: 어.
0: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뚝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2: 어? 오늘 저 시내에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주네.
1: 어, 생활이 그저 쩍쩍 피운다.
2: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나는데 아이
1: 걔가 되게 영 좋겠습니다.
2: 야, 저 나무에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0: 야?
1: 그런데 어째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가놓고 사람 없더라.
0: 아,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1: 어?
0: 저 무슨 일로?
1: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0: 야.
1: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별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대도 치를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만
0: 에이 별 말도 안
1: 하고. 그래서 내 아께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아니댔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 세탁기를 주자고 사서 온 게다 알만하냐?
2: 어이 형님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1: 야야야 무슨 일이 근데 이렇게 놀래 하네? 어? 야
2: 어이 빨리 산들에 놨더래 이 인마
3: 어이
1: 아이 죄송해요. 예. 가지마 필요 없어.
3: 어이야 기계 무사 돈 몇 푼 든다.
1: 아이 그만해. 계속
3: 빨리 건드리는 언냈다.
2: 아이 쟤는 뭐지가 되지 병살 펴줘 싸워야지.
3: 뭐 안다 뭐 걔 때문에 자꾸 머들머들 하면 빨리
1: 빨리 빨리 그만한 거.
2: 어이 형님 아 근데 담배 안 되지.
1: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어? 리에서 편도 이제 괜찮다.
2: 아이 전번에 저거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어. 내 뭐 자기 말을 저 잘 듣는 다음에 이렇게 장애라면 한 통 쌌어.
1: 야 그나저나야 너야 이게 뭐 요 저밖에 비우자는 게 내가 가지다 비울까?
2: 야 그 가지다 비우. 야
1: 그래 그래 내가 여는다.
2: 야 어서 불다.
1: 야 야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2: 아니야 오늘 후추질했어.
1: 어느 밭에 후추질?
2: 저 앞덕어질이야 지금.
1: 앞덕어지?
2: 야.
1: 야, 그 앞덕어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만채였대요.
2: 아이고, 괜찮대.
1: 아, 내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도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임이라는 게 오늘 딱 세탁기 썰러 가서 어찌나 졸고는지, 야, 이게.
2: 아이, 근심 마. 내 싹 후쳐놓고 왔어.
1: 무슨 일 하니? 니 했단 말이야?
2: 야!
1: 야, 부끄럽다. 아,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진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 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로 절반을 하는 셈이야.
2: 아이고 형제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조하겠어.
1: 야 너네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2: 아니야,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에 동의해서.
1: 야 내 너 아줌마에 동의하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는 절대 끊지 말라. 절대 끊지 말라.
2: 아니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1: 아이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3: 뭐야 아줌마님이 어? 바다보다 깊은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1: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기라고.
3: 아이 저기를 오는 즉시 안 간다는 오는 사람은 아예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경 하려고 했다면 나한테
2: 아이 빨리 상 갖춰.
1: 상 필요 없어. 무슨 이제라 아들 뭐지?
2: 땅바닥을 좀 드려.
1: 야 그래도 이게 좋다. 꼭 가자.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2: 아이 내가 와야 돼.
1: 아 어따 필요하라. 야 그게야 웃긴 쓰는 게 따다야.
2: 아이 저
3: 웃었다
2: 고마워.
1: 아 시원하구나 좀 웃어라.
2: 자바 이 형님이야 고맙소.
1: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듣긴 했대. 어찌다 한번 한 노릇인데.
2: 자 한잔 하게.
1: 아 그래 그게
3: 웃었다.
1: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마 재수. 재수는 이따가 나서 안 죽고.
2: 아, 저도 한 장 붙어.
3: 한 장 붙어.
1: 아, 재수 웃겠어.
2: 아이, 무슨. 사용 안 하자.
1: 야. 야, 너 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3: 기다리러 우리 집엔 지도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워도 이빨로 다 이래.
2: 내가 뭐 박빙대기 다 씹어먹는 사람인데. 빨리 무서워.
3: 아이 굳이 빙세 세 개밖에 없잖아. 아이 떠난 게.
1: 아이 이렇소 내 말이 그랬지.
2: 됐어.
1: 됐다.
3: 꼴등아 입었어.
1: 야 이 비주란 거 원래 요 말이지.
2: 야.
1: 자 재수.
3: 예?
1: 그래서 말 잔 가져올까?
3: 이게 나 선질이 갈게라고 쓰러면 어떡해.
1: 자 그냥 우리 행정에 들자.
2: 야, 좋구나.
3: 그 아줌마님.
2: 야,
3: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입니까?
2: 아, 저거 그 무슨 폐?
3: 예.
1: 아, 그 뭐야? 방변 폐요.
2: 뭐 예? 방변네?
3: 어디 강변팔이?
1: 야, 이게 야, 이게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거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3: 아, 저기 걔가 아주머님이 그게 그냥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1: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3: 걔가 나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1: 좋으나 뭐이나 더 예의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3: 바퀴랑 써야 되면 든든하게
2: 야, 그게 1번째요.
1: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야, 뭐 가만히 서라. 야, 내 이렇게 벌쩍 앉아있을 새 없다.
2: 어제
1: 내 집 가다 가서 세탁기를 실어올게.
2: 아이, 소리를 마든 말고.
1: 아이,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2: 아, 가만히 내가 같이 가, 같이 가게.
1: 야, 너는 오지 마라. 비록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뭘 쓸데?
3: 그게 했은가?
1: 그렇다,
2: 내가 혼자 할까?
1: 아이, 된다, 된다.
3: 야, 뭐 숨을 해도
1: 돼. 야, 집에서 집이 나 그다.
3: 야.
2: 이게 저러가지고 식당 물이
3: 오래서 무슨 어찌는 걸 본다는 게
2: 그건 내 머리 앞에 그래도 진제가 치는제가라고
3: 난 정말 아주머님이 저렇게 더 살지 생각 못했어. 이것도 자기네 집에 무슨 어찌는 같더라고. 또 난 싫어 쟤네 이거 뭐 세탁기 어디다 놓고
2: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3: 야, 바다에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들 흐르더라 거기서 저 식자트 피노트 다 놓을까?
2: 아, 저장해?
3: 그래, 이거 빨리 가게. 아니, 이거 그만 마, 이거
2: 그래,
3: 와, 빨리 가자, 빨리 나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바로 나
1: 이제 내무 완성됐다.
2: 야,
1: 예. 나 그냥 가겠다.
2: 아이, 그래. 저녁에 자주 가는데.
1: 아, 나 오늘 이럴 때 왔던데. 야, 우리 동기들 지금 밖에서 기다려. 야,
3: 잠깐만.
1: 야, 세탁기 잘 되더라.
2: 에이, 조심 마. 야, 나가, 야.
3: 야, 야, 지금 껍데기라 어째 이렇게 잘했을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사미 문풍진이 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고급 사람 고급
2: 사람.
3: 그만 쓰지.
2: 잘 나와도 야.
3: 예, 안다.
2: 이, 얼, 산, 나라.
4: 말할 줄 아는 세탁기다.

0: 강원도 농림식품회사의 김혜자 총경리가 보내온 영상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창도 농림식품은 2000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모든 여름날에 우리 열심히 뛰는 우리 대리상한테 그리고 우리 농림김치를 애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타향의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청도 농림식품회사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요청한 노래 타향의 봄을 보내드립니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늦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과 상쾌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살고 있는 박홍영 씨는 시간이 날 때면 노인복지원에 다니는데 복지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간호원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노인님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나는야 맹인 가수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두껍게 핀 연꽃잎위에 빨간 잠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낭만의 여름이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음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길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코스모스도 바람에 몸을 흔들며 무더운 여름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을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기를 달래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리해와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격려와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사랑과 포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안심과 고마움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놀라운 효과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그래요. 어찌 보면 힘들 때는 정확한 충고보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은실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풍경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북방에 계시는 분들도 남방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었나요? 네. 아, 두 지방에 어울리는 노래 하면 어떤 거 좋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네. 아무튼 서로 이런 자연 풍경은 다르지만 마음의 풍경만, 이런 풍경은 다르지만 마음의 풍경만은 우리 모두 똑같길 바라봅니다. 네, 따뜻함으로 가득 찬 그런 따뜻한 마음 풍경이길 바라보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은실 작가님의 글입니다. 스스로에게 반하기.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에게 반하기 리은실.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볼 생각으로 헬스장을 찾았다. 1년치 회원권만 끊을 생각이었는데 한 트레이너가 다가오더니 체지방 측정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멋모르고 인바디라고 하는 어떤 기계에 올라서서 시키는 대로 누르고 잠자코 있었더니 빼곡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체지방 수치, 골격근 함량, 내장 지방 면적 등이 적혀 나왔는데 정상치에 미달했거나 초과한 항목들이 몇 개 보였다. 트레이너는 나를 데리고 전신 거울 앞으로 가더니 몇 가지 동작을 시켜봤고 근육량이 미달이며 장기간의 운동 부족으로 어깨도 굽고 골반도 틀어졌다고 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체중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지방도 많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몸이라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몇 년 안 지나 등도 어깨도 굽어져서 아주 못쓰게 될 몸뚱아리가 될 것 같아 서둘러 헬스장에 필라테스 수업을 40시간이나 구매해버렸다. 비슷한 충격은 머리방에 가서도 당했다. 머리 자르러 갔더니 미용사가 세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너무 말라 푸석하고 영양가가 없어서 쉽게 끊어진다는 것이다. 제때 영양팩을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머리카락도 얇아져서 끊어지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다. 머릿속에는 탈모가 진행 중인 몇몇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또 황급히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을 해준다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말았다. 전문가의 말이라면 새겨듣게 되는 경우가 어디뿐인가?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육아 서적이라는 부제를 단 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간 떨어지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며 엄마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어려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고 커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며 불행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맙소사,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지만 어느 한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놈 궁둥이를 두 번 때렸던 것도 같다. 말을 안 듣고 딴짓에만 여념없는 아들놈에게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사사호를 지른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아예 불행으로 이어진다니 간담이 서늘해진다. 세상이 커다란 거짓말로 여겨질 때가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내 몸매가, 내 건강이 그리 형편없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리 한심한 부모일 리도 없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를 겁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다. 10대, 20대, 30대. 생각해보니 나는 40년을 타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앙과 자기에 대한 비하로 일관해 왔던 것 같다. 그것이 나라는 인간을 더 발전시켜가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반성과 조바심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됐다.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는 평범한 수준에도 미치기 어려운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부잣집 출신이라는 한 사무실 동료는 얌체 같은 집만 일삼는 여자다. 새치기는 일상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인 양 먼저 올리는 등 밉살스러운 짓만 한다. 주인공 남자는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입에 거품 물고 그 여자 동료 흉을 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오매에도 바라던 비싼 외제차를 운전해 보게 된다. 친한 형의 차였는데 며칠 동안 그 차를 몰아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흡사 부자가 된 듯한 착각으로 며칠 동안 흡족한 기분으로 지낸다. 홀연 그 남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이상 그 얌체 같은 여자 동료가 밉지 않게 된 것이다. 그동안 그 여자가 그렇게 미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자들에게 차이기나 하는 별 볼일 없는 남자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환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뒤로 여자 동료가 여전히 얄미운 짓을 벌려도 일소에 붙일 수 있는 배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빌려서 모는 남의 차를 언젠가는 돌려줘야 했다. 그 배짱 역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연애에서 한번 처참하게 고배를 마신 남자는 다가오는 여자를 피하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저 여자 역시 자기를 떠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남자는 다시 자기 비하를 하고 남들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한번 남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 치료 중인 소꿉친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서 벌어놓은 사업을 포기한다. 거래업체를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위독해졌고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래는 물 건너갔고 친구는 그 남자의 손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 이후로 말이 많고 원망도 많았던 남자는 과묵해진다. 친구들이 왜 갑자기 성숙한 척이냐, 그 사업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묻지만 남자는 침묵한다. 남자는 담담히 웃으며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자신이 멋있어 죽겠다고 말한다. 사업은 망했고 그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되며 그 빚 갚기에 1년 넘게 죽어라 이래야 했지만 남자는 스스로가 멋지다고 한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남자가 다시는 얌체 같은 여자 동료에게 화 같은 건 안 내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라고 감히 확신해 본다.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자기 비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추앙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다. 인정을 뛰어넘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신에게 반해야만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게 반할 수 없다. 그저 편히 있어도 되는데 본능이 내키는 대로 선택했을 법도 한데 그 순간 조금 거룩한 선택을 한 나여야만 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30대 여성이 알아둬야 할 상식.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준다. 그 기한에 못해내면 빚이라도 받아낼 듯 쫓아오며 초조함을 안겨준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때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반해야 한다. 누워서 더위나 보며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툭 털고 일어나 체육장으로 가서 30분이나 뛴 자신에게
작정하고 떨쳐입고 나선 새바지에 커피를 엎지른 커피숍의 신입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어린 표정을 보였을 법도 한데 제법 의젓하고 너그럽게 괜찮다며 그 어린 여자아이를 안심시켜준 자신에게 가끔 반한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헬스 트레이너는 여전히 나를 보면 호들갑을 떤다. 봐요, 며칠 운동을 쉬었더니 바로 거북목이 됐잖아요. 또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죠? 골반 틀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런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하고 그냥 그날 해야 할 운동을 할 뿐이다. 그저 무거워진 몸이 끌고 그곳까지 가서 몸이 건조하게 아령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뿐이다. 인자하고 자애롭지만 이성적이고 단호한 엄마를 언제나 꿈꾼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끔 무너지고 가끔 화를 내고 또 가끔 후회를 한다. 그러나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인다. 팔순이 오라지 않은 엄마는 가끔 다

나만큼 애 키우라고 해라 라고 배짱을 부리신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엄마라는 후회 끝에 부려보는 무모한 배짱이시다. 정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다. 그곳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엄마로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반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 한 세상은 그리 삭막해지지 않을 것이다.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네, 연변 여성 잡지의 수다의 정석 리은실 코너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가끔 자신에게 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은 시간 노래 몇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MBC 형의 어린답게 삽시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영리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지혜는 세월과 함께 자라난다. 오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에서 삶의 슬기가 우러나온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식은 책을 통해 알고 공부를 통해 터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인생의 온갖 경험들이 응축돼 쌓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내공이 무르익어 생기는 것이다.

네, 지식은 책에 있죠. 인터넷에,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르익습니다. 독서와 고난과 사색과 명상에서 진액처럼 우러나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영국 계급사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집사, 인생의 황혼역여야 발견한 일과 사랑의 참된 의미, 그 허망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나날은 대를 이어 집사라는 직업에 헌신해온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통해 영국 격변기의 모습과 여행길에서 바라본 1950년대 영국의 사회상을 교차한

네, 출간과 동시에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고소 속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위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이 작품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즈오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1960년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1989년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으며 이시구로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줬으며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심리를 몽환적으로 그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로 첼튼햄상을 받았고 우리가 고아였을 때 역시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2005년에 발표한 나를 보내지마는 복제 인간의 사랑과 슬픈 운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으로 타임 100대 영문소설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됐고 전미 도서협회 알렉스상, 독일 고린의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황혼에 대한 다섯 단편을 모은 녹턴까지 가즈오 이시구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로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타임스가 선정한 1945년 이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50인에 선정됐습니다.

네, 한편 감정의 거대한 힘이 담긴 소설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감각 이면에 있는 심연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021년에는 장편 소설 클라라와 태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네, 이 책은 1930년대 영국의 장원을 배경으로 그려낸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때는 1956년 여름. 달링턴 홀의 집사로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는 생애 첫 여행을 떠나고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그가 무려 35년간 모셨던 신사 달링턴 경은 밀실에서 비공식 회담을 주재하고 외교 정책을 좌우하던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스티븐스는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집사의 직무를 통해 세상의 중심 속에 닿아 있다는 내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세간의 존경을 받던 달링턴 경이 오명을 쓴 채 사회적으로 추락하면서 스티븐스의 경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맹목적인 헌신을 자처하던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이 완벽한 도덕관을 가졌다는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 집사의 업무에만 매달린 탓에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달링턴 홀이 상징하는 세계는 단지 일이 아닌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스는 위대한 집사란 결국 얼마나 위대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지난 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달링턴 홀이라는 극히 한정된 공간의 이야기면서 네, 동시에 이 공간을 지키는 스티븐스의 관점과 이곳을 찾아오는 숱한 정치가들의 관점을 교차하며 격동기의 세계 정세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스티븐스가 고집스레 지키고자 했던 자기 희생적인 직업관과 장인 정신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꽉 막힌 시대의 잔여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티븐스의 인생은 어쩌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 작품은 매우 유쾌하면서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채. 아름다움과 신랄함을 함께 그려낸 수작. 스토리, 문체, 작품성, 모든 점에서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시대의 여러 작가들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조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을 펼쳤는데요. 이 책은 인생의 황혼역에 깨달은 사랑, 그 허무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엠마 톰프슨이 스티븐스와 켄튼 양으로 호흡을 맞춰 황혼역에 깨닫는 사랑 이야기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스티븐스가 여행을 떠난 계기는 새 주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달링턴홀의 전성기에 총무로 같이 일했던 켄턴 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미스 켄턴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편지를 받고 그는 그녀가 다시 달링턴홀로 돌아오고 싶어하며 그가 그녀에게 그러한 제안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되죠. 네, 6일간의 유행 내내 스티븐스는 자신에게 각별했던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 줄 한 줄 읊으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켄턴 양은 적극적으로 스티븐스에게 다가섰고 스티븐스 또한 그녀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으나 그는 집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자신의 감정은 감춘 채 공적인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의 살아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황혼을 맞이한 지금에야 달링턴 홀의 전성기에 함께 일한 짧은 시간 동안 실은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재회했을 때조차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가슴에 묻어둔 채 그녀를 또 한 번 떠나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사랑마저 외면하며 견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황혼기에 이를 깨달아 가슴 아파하지만 흘러간 시간만큼 변해버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스티븐스를 통해 독자는 지나간 사랑의 미열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욕망, 인간관계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풍부한 언어로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네, 소설은 늙은 스티븐스가 류행 도중에 옛일을 조금씩 회상하고 많은 세부사항을 서서히 수명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 비극에 필요한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작품 전체의 고소 부분으로서 스티븐스는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제때의 독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이번 만남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서술합니다.

네, 결말에서 스티븐스는 부인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욕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결말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인생의 선택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스티븐스의 요성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안겨줍니다. 네, 이처럼 소설은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깨달은 삶의 가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허무함과 애잔함,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출간과 동시에 가슴 저미게 파고드는 수법이 거의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구조석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유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홍화님의 방송으로 마음대로 되기 어려워

불판 사편지와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 욕한 심정으로 글을 읽으려 했더니 주변에서 벌써 저 세상에 간 친구들이 왜 일이 많아요. 유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도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해오셨습니다. 나도 운사님으로부터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내 능력에 비해 이미 많은 걸 가졌다고 봐요. 주변에서 술을 적게 마시라고 선의의 충고를 해주는데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간 사람만 불쌍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러다가 이런 꿈도 꾼다. 간밤에 미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시애틀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음식을 시킬 때 고생을 좀 했다. 메뉴를 이리저리 번지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만 시켰다. 다행히 물건 구입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쉬웠다. 그런데 위챗이 되지 않아서 결제가 번거로웠다. 현금으로 할 건가요? 카드로 할 건가요? 아니다. 카드가 있을 리 없으니 당연히 현금이겠지. 중국인이면서도 내가 중국에서 왔으니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는 가게도 있었다. 홧김에 달러가 두텁게 들어있어서 잘 굽혀놓은 지갑을 꺼내들며 카드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던져줬다.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로 알아서 긁으라는 배포였다. 교회에 나가기도 망설여지는 시국에 미국까지 다녀왔으니 꿈을 헛꾸지는 않았다. 꿈은 야무질수록 대리만족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꿈일 뿐이다. 어떤 간호사가 쓴 글을 봤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란 제목의 글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다. 환자의 연명치료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보호자들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소명하러 병원을 찾는다. 참고로 나는 속칭 콧줄이라고 불리우는 비위관 영양부터 거부하고 싶다. 근무했던 부서가 암 병동이어서 그런지 연명치료에 영 부정적인 편이었다. 환자들의 편안한 죽음을 본 적이 없고 간호사 친구들도 대부분 연명의료에 부정적이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은 의식이 없으니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가족은 또 가족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다.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겠지만 돌 위에 꽃이 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프면 본인도 고통이거니와 가족이 고생인 것도 안타깝고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만 고생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존엄사유, 안락사유 하는 방식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선택이 쉽지 않다.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쓰러져서 치료를 받는 기간 모든 병 문안을 찾으라고 나중에는 치료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건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실제로 몸이 다 말라가는 림종에 맞히는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와서 차라리 독하게 마음먹고 가보지 말았을 걸 그랬다는 동창들도 있다. 그렇게 남자답고 멋있었던 친구였는데 앓고 나니 피골이 상접해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고 안타까웠다는 얘기다. 오히려 전의 모습을 쭉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아하겠다는 안쓰러운 위안이다.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는 글을 쓴 간호사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부모님한테서도 심폐소생술 고부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실천에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혹은 결과 없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냉정한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다. 일단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하고 부모님들의 섭섭함도 감안해야 되고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껏 키워놓았더니 이런 살벌한 종이장이나 소명하라고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그런데 세상은 의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병원비도 현실적이고 시중들 정력에도 한계가 있다. 떠나가는 사람 또한 남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을 원치 않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는데 부담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이 없다. 할머니가 제일 많이 외우셨던 두 마디가 있다. 늙은 게 빨리 죽어야지. 옛말이면 듣기나 좋겠다. 꿈은 어디까지나 가상 내용으로 현실과 같을 수 없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경우든 남겨진 사람은 슬프더라도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어제의 부모가 내일의 나다.

입니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 비킹의 휴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 당신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대답한다.

네, 당신도 한번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흠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보장, 우수환경 지상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항공 산업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4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성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통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 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요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0번째 시간입니다. 로기는 놈들의 눈길이 망설이는 강영천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초조하여 몸에 불이 탈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놈들을 향해 외쳤다.
1: 이 자식들아, 다른 사람 잡을 것 없다. 내가 바로 팔로군이다. 팔로군들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다 안다. 제기랄.
0: 다츠부미는 수염을 매만지며 흉측스럽게 웃었다. 외놈 한 무리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로기를 넘어뜨리고 꽁꽁 묶었다. 강영천은 다츠부미의 지휘도를 노리고 달려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벌써 그를 꼭 끌어당기고 입술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며 몸에 맥이 쭉 빠진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강영천은 아내가 아니지만 아내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오랜 혁명전사로서, 오랜 공산당원으로서 그는 바로 인민이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화자는 남편에게 감히 눈길 한번 돌리지 못하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는 온몸의 기운을 다 잃었다. 그는 강영천의 팔을 꼭 부둥켜 안고 비칠비칠 집으로 향했다. 화자는 집에 돌아오자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서쪽 하늘에 기울어진 붉은 해는 찢어진 구름 사이에서 꾸물거리고 있었다. 마치도 놈들이 남겨놓은 피투성이 시체들을 참아 볼 수 없으면서도 떠나기가 괴로운 듯 연회색 구름더미 뒤에서 얼굴을 숨겼다 나타냈다 하고 있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빨간 그 햇빛은 구름장 사이를 뚫고 나와 렬사들의 시체 위에 쏟아졌다. 점점이 뿌려진 붉은 피는 햇빛을 받아안고 강렬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로기와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남겨놓은 놈들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감히 밤을 지내지 못하고 부랴부랴 서쪽으로 가버렸다. 공강자가 드디어 여섯 명의 괴뢰군을 데리고 의거하였다. 사람들은 비분이 넘친 눈물을 흘리며 렬사들의 시체를 안장하였다. 강영천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강자 등 일곱 사람을 무죄 석방한다고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들의 행동을 표창하고 고무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왕동해 수연이와 토의하고 뜻밖의 일을 모면하기 위해 군중들을 조직하여 다시 산에 들어가 피하기로 하였다. 강영천은 유격대를 찾아 떠나기로 하였다. 왕동해도 그와 함께 가자고 결정했다. 떠날 림박에 그들은 넷째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다. 넷째 할아버지는 그들을 부여잡고 흑흑 흐느꼈다. 화자는 아이를 안고 관 옆에 꿇어앉아 대성통곡하고 있었다.

0: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다. 헝클어진 머리도 눈물에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었다. 온몸은 너무나 원통하여 우들우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여기에 와 있었다. 그의 얼굴엔 눈물에 푹 젖어들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눈앞에 두고 무슨 말로 위로하며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입을 다물고야 있을 수 없지 않는가. 강영천은 가까스로 침통한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넷째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고 떨리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1: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딸과 사위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혁명전사를 구하고.
0: 강영천은 목구멍에 숯불덩이가 막힌 것 같았다.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마구 쏟았다.
1: 저는 영원히 그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만 진정하시고 몸을 돌보십시오.
0: 그는 흑흑 흐느끼며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전투의 불길 속에서 살아난 단철같이 억센 왕동해도 눈물에 앞이 흐렸다.
1: 할아버지,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를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전쟁을 위하여 전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전사들이 다 할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2: 자네들 말이 다 옳네.
0: 넷째 할아버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2: 저기 그는 영광스럽게 죽었네. 그는 응당 그렇게 해야 하네. 우리 애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가 가나 맹이 신세로 이제 방금 살림을 이루어놓고 죽은 것이.
0: 그는 흰 수염을 덜덜 떨며 두 손으로 왕동해의 팔을 꼭 잡았다.
2: 착한 사람아, 내게 자네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복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화자야, 그만 울고 여기 와서 오빠를 만나보아라.
0: 온 얼굴이 눈물에 젖은 화자가 아이를 안고 걸어왔다. 그는 한참 동안 입술을 움실거렸으나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아이가 두 팔을 쩍 벌리고 왕동해를 잡았다. 왕동해는 급히 아이를 받아서 품속에 꼭 껴안았다. 해방은 그를 보며 종알거렸다.
3: 아버지, 나 아버지를 찾을래.
0: 왕동해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화자가 몸을 흠칫하며 또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를 부축하였다. 화자는 치솟는 울음소리를 힘껏 삼키고 얼굴을 축혀들었다. 눈물을 한껏 머금어 속눈썹까지 축축히 젖어든 그의 큰 눈은 마치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4: 훌륭한 덩치에 당신 말이 옳아요. 팔로군이 온 후에야 저는 그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죠. 그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도 전 공산당원들을 더욱 사랑하지요.
0: 그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아이를 안고 있는 왕동해의 발에 가서 묻었다. 그는 인차 다가가서 아이를 받아놓으며 급히 말했다.
4: 해방아, 어서 내려라. 어? 아저씨의 상처를.
5: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왕련장의 발에 상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서 좀 보자고. 어떻게 됐나?
0: 왕동해는 더욱 감동되었다. 참으로 세상에 드문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은 모진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남의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 본회상 동지, 아주머니, 저는 별일 없습니다. 다 나왔어요.
0: 사실 그의 상처는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맞아 얼어붙고 곪아버렸다. 하자는 인차 어머니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그들이 올라가서 붕대로 쓸 천을 찾았다. 왕동해는 이롭다고 고집부렸으나 어머니와 화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영천은 왕동해에게 이들을 도와 군중들도 보살피면서 남아서 상처를 치료하라고 권하였다. 강영천이도 어깨에 상처가 심했으나 그런 내색을 전혀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왕동해는 남게 되었다. 적들의 참혹한 대토벌은 드디어 분쇄되었다. 팔로군과 지방의 무장부대는 곳곳에서 놈들을 섬멸하고 해방구를 넓혀갔다. 놈들은 끝내 한 발 두 발 거점만으로 쫓겨 들어가 버렸다. 소모순 걸어놓고 낡은 여름 군복만 위에 걸친 몸집이 장대한 사람이 뜰 안에서 두 손으로 30킬로쯤 돼 보이는 네모난 빨래돌을 부여잡고 힘껏 축혀올리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 하나 둘 셋 하며 세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5번 축혀올리고는 돌을 내려놓고 그 위에 주저앉아 어소매로 얼굴에 땀방울을 훔쳤다. 짧게 깎은 그의 머리에는 더운 김이 물물 피어났다. 날씨는 한겨울이었으나 그의 몸은 삼복철이었다. 왕동해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이렇게 단련하였다. 오늘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 불기탄 얼굴에 무척 즐거운 웃음을 띄운 그는 요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였다. 남아서 상처를 치료하게 된 후 어머니와 화자 등 사람들은 며칠간 그를 산속에 숨기고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 상처에 바를 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자는 가끔 먼 곳에 있는 동약방을 찾아 떠났다. 생활이 아무리 쪼들려도 사람들은 그에게 색다른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꿈쩍도 못하게 하였다. 그는 때로 너무나도 미안한 감이 들면 이렇게 말했다.
1: 아주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는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0: 어머니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그저 따지고 들기만 했다.
5: 자네, 부대를 찾아가서 뭘 하려나?
1: 아, 싸우지요.
5: 뭘로 싸우는가?
1: 총으로요.
5: 팔을 못 쓰는데 총은 어떻게 쏘겠나?
1: 그걸...
5: 그래도 말하겠나?
0: 어머니는 제 자식에게 대하는 투로 말했다.
5: 사람이란 그저 우격다짐으로만 안 되네. 우리가 뭘 바라고 자네 상처를 치료해주는지 아나? 자네 보고 외놈을 더 많이 죽이라고 그러지. 자네 몸이 낫기만 하면 남아있겠다고 해도 쫓아버리겠네.

0: 왕동해가 이따금 가겠다고 말하면 그는 다만 눈을 크게 뜨고 왕동해가 그만 명구스러워 더욱 고집부리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릴 때까지 잠자코 바라만 볼 따름이었다. 형편이 좀 좋아지자 왕동해는 마을에 돌아왔다. 넷째 할아버지는 귀엽고 왕동해를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자자고 끌었다. 러이는 밤에 몇 번씩 일어나며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어 구두를 뜨끈뜨끈하게 덮여주었다. 하자의 얼굴에서는 차차 슬픔이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그 대신 말이 차츰 많아졌다. 한가할 때면 왕동해 보고 전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왕동해는 한 번도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자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사람을 그와 연결시키고 속으로 그가 틀림없다고 짐작하며 그를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왕동해는 생각에서 깨어나 일어서며 기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1: 아, 됐어.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아, 이상 좋은 일이 있으려고.
0: 그는 다시 빨래돌을 축혀들며 샘을 세웠다. 이때 대문 밖에 여전사가 한 명 나타났다. 그는 뜰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대뜸 눈이 울렁해졌다. 아리따운 그 갈색 눈은 미소를 머금었고 둥근 얼굴에는 반그시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가슴은 오르내리는 왕동해의 력기 동작에 따라 팔딱팔딱 뛰놀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샘을 세웠다.
1: 다섯, 여섯, 일곱,
2: 여덟.
1: 누구요?
0: 왕동해는 통작을 멈추고 급히 무리를 돌렸다. 그는 대뜸 쿵 하고 돌을 내던지고 놀라움과 웃음이 담긴 얼굴로 달려갔다.
1: 아니, 배군이 아, 동부가 어떻게 왔어?
0: 드라마 숨바귀꽃 9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추가 지난 8월의 문턱에 들어서니 떨기떨기 곱게 핀 연꽃의 그윽한 향기와 함께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귀마저게 들려오는데요. 무더위를 가셔주는 시원한 바람을 타면서 여름의 흐름과 싱그러운 가을 향기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흐르는 여름 향기의 여운이 하늘하늘 춤추는 노란 해바라기들과 어울려 서서히 가을 맞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늦여름의 낭만을 즐기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안도현 성문진의 강문진 씨가 마을 분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연가를 보내드립니다.

0: 부산시에 살고 있는 김영광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범은시에 살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흥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세상구 활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이 4, 50명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봉금절 이문 활동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활동도 많이 하면서 만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저는 우리 전체 활동장 전체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영광 씨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도문시 세상구 활동실의 모든 회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두만강 천리를 보내드립니다.

0: 청량한 달빛 아래 우리는 가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꿈꾸기도 합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수 씨가 보내온 요즘 사연인데요. 김정수 씨의 부모님은 세 딸을 모두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우시느라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 딸이 모두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곁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부모님께서 노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안부의 메시지를 전해봤습니다. 이 밖에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숙 씨도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아버지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도합은 아니고 어디가 저기 벌떡하게 앉아있는가 이 사람 여기?
2: 물러나셔, 저 비기시스.
1: 아이고, 전액은 아이고 어디를 갔다 오?
2: 전액이고 말고 신경질이 번져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의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단다.
1: 누구네?
2: 누구겠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이 무슨 도에서 저 세탁기도 쌌다?
2: 동무 엄마 온여름 도라지를 캔 거 오늘 팔고 쌌단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들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겠고.
2: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늙어도 한 가지라는 게 뭐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한다. 우리 엄마 데리고 들어온 자식인가?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방금 안 더럽게 보는 건데.
1: 정말 나도야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아, 저 그런데 그 얼마짜리를 샀다.
2: 사도란만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를 산 게 뭐 대략 졌더라네.
1: 야, 그럼 그게 와느라 산조도 이겼고.
2: 옳겠지 무슨.
1: 아, 혹시 그 우리 주다고 산 게 아닐까?
2: 세상에 즐겁습니다. 우리 주작 싼 게 언니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엄마는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오. 나도.
2: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모절사 해야 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못 먹겠지. 아이디어.
1: 아이디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른다. 대비를 해답수셔. 숨겨본지지.
1: 아이 그래, 오늘 하루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더니 그래 밥도 왜 해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밭도 또 후치질이 해줬잼까?
1: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하고 딱 붙어있는 거.
2: 어째 동물은 그렇게... 아, 어째 동물은 그렇게 모절싸한가? 응? 내저 시집 와서 몇 해째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세토록 그 집이를 그렇게 해줘도 동무게 잘해주는 게 무지겠지? 응? 무지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 며칠 움살밖에 무지겠는가?

0: 그렇게 제 몸에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오래 살라는 게요.
1: 에, 이모 그래 가댕이를 들여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싣고 그래.
0: 싣고 왔지 뭘 이렇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덤도 좀 모자를 보고 팔불 보지 팔불로.
1: 아이 그래 신현재 간에 요만한 열정을 못해 죽겠어 그래.
0: 내 말은 남이 참새질 할 때 동물 수탉질도 해보라는 겁니다. 어?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차에 뭐 세계 물기 것처럼 그렇게 울컥 나고서 아 무슨 일을 이제 하겠습니까?
1: 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 사람 그처만 말이 많다 야 이게.
0: 내가 얘기했던 거. 말아야겠다. 동무 형님 보셔. 응?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놓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돼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그길 쌓아놓으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랬다 야. 어? 대수 고마워서 사탕 하나 쓰면 내 돈을 내가 다 갖다 달라고.
1: 아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학교에서 그래?
0: 같은 회지 뭐 할 게 무슨 게, 뭐 할 게 무슨 게인가?
1: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현인네 엄마로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0: 거덕치죠, 거덕치요. 형 모시라는 게 보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오겠다 할 때 돈 모으는가?
1: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0: 거덕치죠, 좀 엄마 손 깍딱하죠. 응? 깍딱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가맥지대도 하나도 안 싸진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벽에다 신으로 그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랑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캉 모시라는 게요.
1: 그래서 빨리빨리 전해놔.
0: 제비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밥이 갔다 갑니다.
1: 아이 사람 정말.
2: 야 인미야.
0: 범이 죄송하면 너가 또 세탁기 자라 하려고 하겠구나.
1: 좀 성격 쓰지 말래.
2: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들 거 아니야?
1: 형님은 뭐 하지? 올라.
2: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요. 어째 어디 도착해요?
0: 속이 도착이란다.
2: 저기 아픈 모양구만.
3: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통이 더 도섰다.
2: 3차 신경통?
3: 야.
2: 그 3차 신경통에 아 그게 약간 뭐 무슨 약
0: 드시더라고요? 약이 쓸데없습니다.
3: 아, 어, 자, 형님 여기 안 싸. 자, 저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오.
2: 야. 나는 흰술은 마일 줄 모른다.
3: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병 사서 싸오.
0: 돈 어주셔, 내가 갔다 올게.
3: 아, 이모, 전번에 당시 그 싹김에서 본 돈 있지, 그 뭐, 그걸 좀 싸오.
0: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2: 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해서 선하게 낙지나 맹태 선하게 하면 되네라.
0: 야. 염치도 말고입니다. 피해서 선하게 낙지 거기 하면 더 열매요. 어머 어떻게 엄마 싸게 좀 먹었다. 엄마 어째 정신 이러니. 나 좀 빨래를 불고 둔 게 세월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통 너무 아파가지고 저거 저기 싹쓸겠다 너무 깨끗할까
3: 하다. 아니 정말 형님의.
0: 어.
3: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거.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2: 어? 오늘 저 시내에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지.
0: 어, 생활이 그저 쫙쫙 피어오른다.
2: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나갔는데 아이
0: 걔가 되게 영특했습니다.
2: 야, 전화만이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놓고 사람 없더라.
3: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2: 어?
3: 저 무슨 일로?
2: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3: 야.
2: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혀로 생겨서, 눈이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백도 치를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뭐야.
3: 에이, 별 말다.
2: 아, 그래서 내 아껴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아니댔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 세탁기를 주자고 차 사온 게다 알만 아니야?
3: 어이, 형님, 어.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2: 야, 아, 무슨 게 걔들이 이렇게 놀래? 어? 야,
3: 어이, 형님, 빨리 산전에 갔더래. 이 뭐?
0: 오예.
2: 아, 죄송해. 예. 가지마 필요 없어.
0: 오야, 그게 무슨 아예 돈 몇 푼이 든다.
2: 아이, 그만해. 계속
0: 빨리. 뭐 건드리는 없냐,
3: 아이, 제일 머지근데 이제 병살 펴줘 싸워야지.
0: 뭐? 걔들만 자꾸 모델하면 빨리
2: 빨리 그만한데

0: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1: 어? 야,
0: 리서 편도이지 괜찮다.
1: 아이, 전번에 저거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어.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장애라면 한통 싸줬는데.
0: 야, 그나저나 야, 너야 이게 뭐야? 유터밖에 피우지 않은 게 내 이거 가지다 피울까?
1: 야, 야, 그 가지다 피우. 야, 야, 야, 야.
0: 그래, 그래, 내 여는다.
1: 야, 어서 불다.
0: 야?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1: 아니야 오늘 후치질했어.
0: 어느 밭에 후쳤길래?
1: 저 앞뜨거지래 지금.
0: 앞뜨거지?
1: 야,
0: 야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많대.
1: 아이 그 괜찮대.
0: 아, 내가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에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임이라는 게 오늘 딱 세탁기 썰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1: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후쳐놓고 왔어.
0: 무슨 일하니? 네 했단 말이야?
1: 야.
0: 야, 부끄럽다. 아,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지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로 절반을 하는 셈이야.
1: 아이고, 형제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지하겠어.
0: 야, 너네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1: 아,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 동의해서.
0: 야, 내 너 아줌마의 동의하야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는 절대 긁지 말라. 절대 긁지 말라.
1: 아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0: 야. 아이, 아이 무서워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2: 뭐야? 아줌마님의 바다보다도 깊은 마음의 비금사 아무것도 알지.
0: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기라고.
2: 아이 저기를 오는 즉시 안 간대로 오는 사람 아예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겨 하려고겠던 난지에.
1: 아이 빨리 상 갖춰.
0: 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1: 땅바닥을 줘야
0: 그래도 이게 좋다. 꽉 가자.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1: 내려와야 돼.
0: 아 어따 피워라 피워. 야 그게야 끊긴 쓰는 게 따다야.
1: 아이 저
2: 무서운다
1: 꼬부다.
0: 아 시원하구나. 좀 무서워라.
1: 잡아 이 형님이야. 고맙소.
0: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기필할 때 어찌다 한 번 한 노릇인데.
1: 자 들어 한잔 하기요.
0: 아 들어 하기요.
2: 웃음다.
0: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아 재수. 재수도 이따가 나서 한 잔.
1: 아 저도 한 잔 부셔.
2: 한 잔 부셔.
0: 아 재수 웃겠어.
1: 아이 무슨 사용 안 한다.
0: 야야. 야 보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2: 기다리러 우리 집엔 지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빨로 다 이래.
1: 내가 뭐 담배들 다 씹어먹은 사람인데 빨리 무서워.
2: 아니 굳이 빙세 세 개밖에 없잖아. 아니 안전한 게
0: 아니 이렇소 내 말이 그랬지.
1: 됐어
0: 됐다 됐다.
2: 꼴딱아 입었어.
0: 야야 이 비주얼한 거 원래 요마이
1: 좀 야야.
0: 자 재수.
2: 네?
0: 그래서 말 저 잔 가져올까?
2: 야, 이게 나 성질이 갈게라고 쓰러 먹었겠어.
0: 자, 그냥 우리 행정에 들자. 아니, 누구단 말이야.
1: 자,
0: 야, 좋구나.
2: 그 아줌마님.
1: 야,
2: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입니까?
1: 아, 저거, 그 무슨 폐?
2: 예.
0: 아, 그, 뭐야, 방패 폐요.
1: 뭐, 예? 방변패?
2: 어디 방변패?
0: 야, 이게, 야, 이게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1: 야, 야, 야.
2: 아, 저기, 걔가 아줌마님이 그 얘기라 뭐 자도 이겠습니다, 예?
0: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2: 걔가 나,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0: 좋으나 뭐이나 더 예,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2: 하기랑 써야지, 쓰면 든든하겠습니다, 예?
0: 자원 어쨌든 영 돈 내라.
1: 아야. 자,
0: 마야 뭐 가만 있어라. 야, 내 이렇게 펄쩍이 앉아 있을 새 없다.
1: 어제
0: 내 집 가다가 가서 세탁기를 신어올게.
1: 아이 소리를 마저 말고.
0: 아이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1: 아 그러면 그냥 내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게.
0: 아야, 너는 오지 말아. 이러.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뭘 쓸 때?
2: 그게 무슨가?
0: 그렇다 매.
1: 혼자 할까?
0: 아이 대다 대다.
2: 야, 좀 수고 해도.
0: 야야야, 집에서 집이나 그다.
1: 이게 저어가지고 식당 물이
2: 오래 사는 무슨 어찌는 걸 본다는 게
1: 그럼 내 머리 앞에 그래도 진정한 진정

0: 있다고.
1: 난 정말 아주머님이 저렇게 처살 줄 생각 못했다. 이거 또 자기네 집에 무서워지니 같더라고. 또 난 지금
2: 힘든다야.
1: 이거 뭐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0: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1: 야 바닥에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들 흘들어 보기 전에 식사때 피놓고 다 놓을까?
0: 아, 저장해?
1: 그래, 이제 빨리 빨리. 이거 그만 많이.
0: 그래,
1: 와, 빨리 가서 빨리. 나간다! 빨리 가서 빨리 나, 바로 나.
3: 이제 내무 완성됐다.
0: 야,
3: 예. 어, 나 그냥 가겠다.
0: 아니, 그래. 저녁에 자주 가라는데.
3: 아, 나 오늘 일을 빼왔던데. 야, 우리 동료들 지금 밖에 기다려. 야,
1: 잠깐만.
3: 야, 세탁기 잘 되더라.
0: 에이, 조심 마. 야, 야, 야, 나가, 야.
1: 야, 야, 지금 껍데기라 어째 이렇게 잘했을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사미 문풍진이 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사람 보고
0: 야야야
1: 그만 쓰지
0: 잘 나와도 야
1: 예 안다
0: 이얼산 나라
4: 아이고 엄마야
5: 말할 줄 아는 세탁기다

0: 청도 농림식품회사에 김혜자 청경리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청도 농림식품은 2000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모든 여름날에 우리 열심히 뛰는 우리 대리상한테 그리고 우리 농림김치를 애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타향의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청도 농림식품회사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요청한 노래 타향의 봄을 보내드립니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늦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과 상쾌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살고 있는 박홍영 씨는 시간이 날 때면 노인복지원에 다니는데 복지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간호원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노인님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나는야 맹인 가수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핀 연꽃잎에 빨간 잠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낭만의 여름이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음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길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코스모스도 바람에 몸을 흔들며 무더운 여름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을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기를 달래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즘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 정자이 웨이닌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 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표현은 현대적인 문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된 속담 중 하나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대개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또는 공적 공간에서의 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속담의 기원을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물고기와 같은 음식을 대문 밖에서 구워 먹는 것이 불경스럽거나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예의였고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사회적 체면을 망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공의 공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속담을 풀어보며 그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고대 중요한 단백질원 중 하나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식사로 사용했으나 물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음식 준비 방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구이 형태로 먹을 때 특히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 이를 구워 먹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 대문 앞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부주의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초래하거나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바로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즉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공의 예절이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동이 핵심적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그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방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부족을 나타내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편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그 순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본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서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속담의 교훈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상대방과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회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0: 결국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짓고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불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속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예절과 상호 존중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배려, 예를 들어 SNS에서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과 여건을 고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예의,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 그 행동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려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 속담은 그 자체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더욱 풍요롭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 그것은 곧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며 결국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은 배려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불량한 식습관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습관 뒤에는 큰 건강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불량한 식습관들이 어떤 것이고 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푸드 문화의 유행과 그 해로움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위협을 가합니다. 장기적으로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면 체중 초과를 초래하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며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와 내분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식은 또 다른 대표적인 불량한 식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폭식으로 일시적인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화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위염, 윗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잉으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과 관련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편식이나 도식은 불량한 식습관 중 하나로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오래된 식습관의 영향을 받아 특정 음식만 좋아하고 다른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고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피부 문제, 정신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그 편리함과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품이지만 가공식품에는 대량의 첨가물, 방부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손실되기 때문에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식습관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 만성질환 등은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량한 식습관은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퍼져나가며 나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량한 식습관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식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불량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개인의 신체 상태, 기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이 균형 잡히고 과학적으로 잘 계획되어야 합니다. 식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신체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장, 체중, BMI 지수, 기초 대사율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알면 더 나은 에너지 요구량과 영양 요구량을 평가할 수 있어 개인화된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정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도록 해야 하며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끼니의 음식 배합은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채소, 과일, 전곡, 양질의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우수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등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영양 균형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리 방법과 식재료 배합을 시도하여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찌거나 끓이거나 굽는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혼합하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고 맛있지만 대개 많은 첨가물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가능한 한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첨가물이 적고 영양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사나 운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신체 상태와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우리가 자신의 신체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합리적인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불량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은 소화와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음식을 더 잘 즐길 수 있으며 식사의 맛과 영양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음식의 맛과 영양을 충분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의 다른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맛과 식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중해서 먹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깔끔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을 더 잘 즐기고 식사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 관리하기 맛있는 음식을 유혹할 때 우리는 스스로 거절하고 자신의 식사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강한 자아관리 능력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식사 일기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면 더 잘 식습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어려움과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지원과 격려받기. 가족과 친구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격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계획을 잘 지키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정보와 동기 얻기,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나 조직에 가입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신 건강 정보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더욱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더 빨리 불량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식습관 개선 돕기. 현대 기술은 우리의 식습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일일 식사와 운동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상태와 요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자신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에 적응하기. 불량한 식습관 개선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요리 방법과 식재료를 시도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일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식사 계획 수립,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는 불량한 식습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동에 나서십시오. 꾸준한 노력과 결단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

0: 저선호 방송입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만나는 작은 지구다. 나보다 두세 배 큰 어른이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춰줬을 때, 존댓말로 인사를 건너줬을 때, 큰 손과 노른 품으로 안아줬을 때,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 어른에게 어떤 환대를 받느냐는 아이가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와 같다. 어른이 되보니 어린이었던 내가

네, 김혜민의 지금보다 괜찮은 오른쪽의 한 소절입니다. 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어른은 당연히 부모입니다. 네, 부모 밑에 자라면서 많은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눈빛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깊은 사랑과 존중이 듬뿍 담겨 있어야 합니다.

0: 네, 오늘 소수민족 풍속호러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죠. 56개 민족이 모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장관 역사 속에서 종족 집단의 형성, 분화, 이주 또는 타민족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여행을 하려면 이러한 이색적인 소수민족의 풍속에 대해서 미리 요해를 해두면 더 좋은데 네,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수민족 풍속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만의 고유한 품격과 풍속에 대해서 요해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리포터 최덕희 씨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덕희 리포터 지금 얘기가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최덕희입니다.
0: 지난 시간 저희가 몽골족 복식 문화, 조끼, 씨름복, 그리고 모자와 두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오늘은 몽골족의 어떤 민속 문화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보게 될까요?
1: 네, 오늘도 여전히 복식 문화인데요. 오늘은 장화, 양말, 그리고 장신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장화, 양말, 장신구. 농업 문화를 갖고 있는 조선족들에 비해서 몽골족들은 목축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집신, 코신, 남학신 등 조선족들의 전통 신발과 다른 신발을 즐겨 신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장화인데요.
0: 계속 이제 목이 높은 신발들을 신어왔죠. 네. 그러면 이 장화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1: 네, 몽골족 목축민들은 산장철 장화를 떠나지 않습니다. 몽골족 장화는 가죽 장화, 모전 장화, 천 장화 세 가지로 나뉩니다.
0: 천 장화까지. 모전 장화는 제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가죽 장화부터 쭉 알아볼 건데 어떤 가죽으로 만들게 되나요?
1: 네, 이 가죽 장화는 대부분 소가죽, 말가죽 혹은 나귀가죽으로 만들기에 길기도 오래 신을 수 있으며 방수와 방한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 양식은 대체로 끝이 우로 쳐든 장화, 절반 쳐든 장화, 바닥이 평평하고 끝이 둥글고 쳐들지 않은 장화 세 가지로 나뉘며 각기 사막, 금전, 초원, 수변한 초원에서 걷기가 적합합니다.
0: 모양에 따라서 그럼 또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장화 모양에 따르면 모양이 넓은 장화, 낮은 전통 몽골 장화, 모양이 좁은 그런 높은 이런 기마 장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동북의 몽골인들은 목이 높고 통이 긴 기마 장화를 즐겨 신지만 중서부의 몽골인들은 대부분 끝이 우러 쳐든 낮은 소가죽 장화를 즐겨 신습니다. 장화 바닥도 가죽과 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천으로 된 바닥은 대부분 손으로 기워 만든 두터운 바닥입니다.
0: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천으로 바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천으로 만든 신받치개가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그걸 갑자기 떠올리게 되네요. 좀 두껍게 만들어진. 그럼 색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몽골 장화의 그 대부분은 흑색, 고동색, 그리고 혹은 황갈색이며 울과 쇠기는 연록색입니다. 이 울과 멍에는 무늬를 붙이거나 조각하거나 새기며 아름다운 구름, 벨,

0: 등 모양으로 장식합니다. 이 전통적인 몽을 장화든 기마 장화든 할것 없이 모두 널찍하게 만들기에 안에 가죽이나 모자는 덧댈 수 있고 솜양말, 모자 양말에 덧댈 수 있으며 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칼을 장화에 넣는다고요?
0: 네.
1: 오, 이 장화가 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네요. 그럼 천장화는 어떤 것일까요?
0: 네, 이 버천이나 비로도 같은 두텁고 질긴 천으로 만든 몽골족의 천장화는 이 낮은 전통적인 몽골 장화가 있는가 하면 높은 기마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 바닥은 가죽으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천으로도 된 것이 있는데 단단하고 오래 쓸수 있으며 그 천으로 된 바닥 위에는 가죽 한 벌을 덧대기도 합니다.
1: 가죽을 덧댄다. 네, 디자인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앞부분이 좀 들린 것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선 쪽의 코신을 저는 갑자기 떠올려 봤습니다.
0: 이 디자인은 장화 위에는 흑색 비단실로 아름다운 구름무늬, 식물무늬거나 기하 도안을 수놓습니다. 천장화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천장화는 봄, 여름, 가을의 신기가 적합한데요. 특히 여름에 천장화를 신으면 가죽 장화보다 더욱더 시원합니다. 겨울에 신을 경우에는 안에 모종이나 가죽을 덧대야 합니다.
1: 모전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은 어떤 것인가요?
0: 다음은 양말입니다.
1: 아, 양말. 아, 몽골족들도 양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전통복장에는 버선이라는 것이 있긴
0: 네,
1: 한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 몽골족의 양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몽골족의 양말에는 모전 양말, 면 양말, 그리고 천 양말이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울 때면 장화 안에 두텁고 따뜻한 모자 양말이나 첨 양말을 많이 껴 신으며 여름이면 남색 천이나 흰 천으로 기워 만든 가볍고 얇아 바람이 잘 통하는 천 양말을 많이 신습니다. 이런 양말은 일반적으로 모두 목이 높으며 채색 용실로 무늬를 넣어 짠 산뜻한 비단으로서 레이스를 두르거나 아름다운 무늬 도안을 수놓습니다.
1: 아름다운 무늬도안. 아, 레이스가 있다고 하니까 신발에도 레이스를 사용해 왔구나. 참 디자인을 다양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옷에 레이스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0: 맞아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레이스란 자체가 조선족은 이제 벗어는 그냥 하얀 걸로만 쭉 고집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뭐 복잡한 디자인이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네요.
0: 네,
1: 뭘 달거나 이런 습관이
0: 맞죠.
1: 없잖아요. 네, 장신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몽골족의 장신구는 대체로 크게 머리 장신구, 목 장신구, 가슴 장신구, 허리 장신구, 손 장신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신구의 원료와 재질은 아주 다양한데 흔히 볼수 있는 것으로는 산호, 마노, 산호, 마노, 비취, 진주, 호박, 금, 은, 옥, 비단, 직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호와 백은을 널리 사용하는데 이 산호와 백은은 몽골족의 장신구 원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1: 산호와 백은. 근데 산호는 사실은 이제 바다 밑에 있는 건데 이거를 또 많이 사용해 왔다고요. 은은 글쎄 우리나라 소수민족들이 이제 사용하는 민족들이 꽤 많으니까 뭐 머리에 이제 쓰는 그런 모자 같은 것도 은으로 만들고 또 비녀 같은 것도 이제 은이 있고 하긴 한데 산호를 써왔다는 게 약간 좀 놀랍긴 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이 머리 장식품이 어떤 것들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주세요.
0: 네, 이 몽골족의 머리 장식품에는 주로 두건, 모자, 머리 띠우개, 머리꼬리, 머리핀, 머리덧 씌우개, 그리고 머리꽃게, 그리고 귀걸이, 앞귀걸이, 앞귀걸이, 귀걸이 등이 있습니다. 머리 장식품은 몽골족의 장신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화려한 부분인데요. 이 그중에서도 올로스 지역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1: 그러면 귀고리하고 귀걸이가 다른가요?
0: 네,
1: 아, 귀고리는 고리 모양으로 된 거.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는 철 이렇게.
0: 그런 것
1: 아, 그러면 귀걸이는 그냥 우리가 장식품으로 거는 그런 귀걸이.
0: 같아요. 네.
1: 한자에서는 아마 이게 얼띵 보통. 네.
0: 예, 그
1: 그리고 얼환. 네, 네, 하나는 이제 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이것이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그분들의 귀에 단 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여겨보지를 못해서 만나보긴 했었는데 여행 갔을 때. 다음엔 좀 고리가 어떤 건지 거리가 어떤 건지 좀 여겨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올도스 지역이 가장 좀 전형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네, 이 올도스의 처녀들은 일반적으로 두건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처녀 생활과 법을 하는 그날부터 온화하고 정리하며 귀한 티가 나는 화려한 머리 장식품을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머리 장식품은 몽골어로 토로 간주감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머리띠라는 뜻입니다. 머리띠에는 주로 드리우개와 시우개 두 부분이 들어있는데 수백 개의 산호, 수백 개의 은사실과 수많은 은구리, 은초박, 그리고 만호, 옥돌, 진주 등을 꿰매어 만듭니다. 이 몽골어로 시부거라고 하는 드리우개는 기혼 여성들이 얼굴 양측에 쌓은 수십 가닥의 변발에 바람내는 것으로써 천이나 솜으로 만든 두 개의 납작한 원형의 물체 및 그 아래에 들이운 두 가닥의 약 15-16cm 되는 비행나무 몽둥이입니다. 이 드리우개의 상반부의 바깥에는 만원형의 천으로 된 마취개가 있으며 그 겉은 산화와 무늬를 새기고 옥을 박아 넣은 금은 자식 조각으로서 빽빽이 다 장식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금은으로 만든 많은 술이 붙고 그 머리에는 보건사료에 다는 긴 수매의 띠가 달려있습니다.
1: 지금 상상을 하면서 듣는데 이게 미처 상상하는 속도가 지금 최덕희씨 설명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막 이제 그립을 떠올리다가 잠깐 어디에서 멈췄냐면 아까 몽둥이란 단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0: 네. 네.
1: 그걸 지금 이 머리에 단단 드신가요? 나무 몽둥이?
0: 그러니까 그게
1: 15-6cm 정도니까 좀 작긴 하네요.
0: 네, 그리 길진 않아요.
1: 아, 그럼 아주 작은 가는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네, 몽둥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상상을 하다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서 화려하네요, 진짜.
0: 네. 네, 진짜 화려합니다.
1: 그러면 시우개하고 이제 드리우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치렁치렁 드리우는 것 같으니까 그럼 시우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이 시우개는 드리우개 위에 머리 꼭대기를 쓰는 것인데 몽골어로는 아르부치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쪽의 머리띠, 이마의 느림, 양측의 술, 귀덮개와 뒤쪽에 돌출자 모양의 병풍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은꽃으로 장식하거나 진주, 은구슬의 그물 모양도 꿰매어 만들거나 산호, 옥돌, 은조각을 박아 넣습니다. 거기에 용 두 마리가 구슬을 갖고 노는 동안에 수면 구멍의 네모를 쓰는데 이러면은 전반 머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거의 몽땅 산호, 진주, 만호 등 등에 가리고 있어 정말로 구슬 커튼이 얼굴에 드리워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구슬이 막 이제 치렁치렁 내려오고 얼굴 부위만 딱 내놓고 귀도 다 이제 덮여 있는 거고 모시옥에 덮게 이런 그 구슬 같은 것들이 다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음식 드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0: 당연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저희가 음식 먹을 때는 머리가 잠깐 이제 귀에 걸리지 않고 잠깐 내려와도 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장신구들이 그것도 이제 막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이러면서 내려오게 되면 음식 먹을 때 진짜 딱 앉은 자리에서 허리 곧게 펴고 앉아서 먹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리 숙이면 좀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우아하게, 그쵸? 똑바른 자세로 허리 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리워져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여성분들이 약간 좀 좋아할 만한 부분은 얼굴 어느 정도를 지금 귀 앞부분까지 살짝은 이 구슬 같은 것들이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작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이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많은 걸 치렁치렁 달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0: 네, 이런 머리 씌우개는 일반적으로 무게가 1,000여 근에 달하며 어떤 것이 10여 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왜냐하면은 지난달 상등의 머리 쓰개는 흔히 몇 날의 좋은 말과 수백 날의 좋은 낙타로 바꿔야 하였다고 합니다.
1: 수백 마리의 좋은 낙타로 바꿔야 할 정도로, 우와,
0: 그런
1: 귀하고 비싸네요.
0: 네, 금이나 은이나 마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1: 그렇죠.
0: 네.
1: 아,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이 의상 복장 이런 것보다 이 머리에 쓰는 씌우개거나 뭐 드리우개 이러한데 많이 비중을 두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0: 네, 맞아. 뭔가 이게 몽골족들은 머리 한국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유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아놓은 재산 같은 것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걸로 하지 않았나
1: 아, 그래서 그냥 몸에 달고
0: 싶어요.
1: 많이 달고 다니고, 아,
0: 네.
1: 그리고 이제 비싼 걸다 이제 치렁치렁 들이오고, 아, 따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반지나 이런 것처럼 따로 빼서 뭐 두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전부 몸에 갖고 다녔다, 달고 다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아, 이게 말이 되네요. 설득이 됩니다, 그 얘기.
0: 우리는 농경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여기는 유목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1: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너 근 정도 되더라도 그걸 다 들고 다니면 따로 계속 뭐 옮길 때뭐 짐을 다시 싸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쩌면 그들이 갖고 있는 또다 비싼 것들이니까 또 전부의 자산이 다 여기 머리에 이제 쓰는 것들에 좀 집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1: 네, 월도스 기원 여성들은 평소 이 머리쓰개를 잘 벗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도.
0: 네, 맞습니다. 이 머리쓰개는 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할것 없이 모두 월도스의 기원 여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마음대로 몸에서 띄어낼 수 없는 장식품인가 밤에야 쓸수 있습니다. 이 평소에 마음대로 벗는다면은 부모님 그리고 이상권과 이웃 손님에게 존경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머리쓰개 원료와 제작 기술은 이미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1: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월도수를 제외한 그 기타 지역의 몽골족들의 그 머리 장식품도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노래 한곡 이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에 관한 내용도 좀더 파보겠습니다. 최덕희 씨,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 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음악 한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네, 몽골족의 장신구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다가 음악 한 곡 이어드렸습니다. 리포터 최덕희 씨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장신구에 대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덕희 씨 지금 얘기 잘 들리시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앞에서 지금 올도스 기혼 여성들 평소에 이제 머릿속에 잘 뻗지 않는다 뭐 이러한 데 대해서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올도스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몽골족들의 머리 장식품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타하 여성들의 머리 장식품은 정교하고 어여쁩니다. 머리띠와 이마 앞에 느림은 이 올도스 지역과의 비슷한데요. 느림 양측은 여러 가닥의 산호, 진주 등으로 끼어 만든 어깨까지 그리운 술이고 뒤쪽의 병통은 대부분 산호, 만호, 그리고 옥돌, 무늬를 새긴 은조각 등을 그물 모양으로 꿰매요. 짧은 술을 아래로 드립니다.
0: 그러면 이외에도 또 다른 지역의 머리 장식품들도 더 있을까요?
1: 네, 이 올란타우의 머리 장식품은 기본 구조가 앞의 두 가지와 비슷하지만 모니를 새긴 방형, 원형이 은조각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위에 일부 산호, 진주, 옥돌 등을 박아놓거나 중간에 끼워놓습니다. 머리띠의 무쪽, 즉 머리 꼭대기 부위에도 여러 가지 장식물을 덮어놓습니다. 지렁, 그러니까 지금의 통요시, 조우다, 지금의 적봉시, 지역의 기혼 여성들은 태반이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금은으로 된 끝에 꽃을 새겼거나 산호를 박아놓은 머리핀, 머리띠로 장식하고 산호, 만호, 주옥 등을 꿰매어 장식용 머리띠, 이 몽골어는 토테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머리에 감아 놓기를 즐깁니다. 두 귀에서 귀걸이를 걸고 귀밑 머리에는 산으로 만든 술을 들이옵니다. 훌륭한 보이르 지역의 바르가 부르야트의 머리 장식품은 기타 지역과 큰 차이가 있는 바 주로 은머리 고리와 은머리 핀이 있습니다.
0: 은머리 고리도 또 따로 있었네요. 저희는 이제 네. 은머리 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고리가 있다는 건 오늘 저도 지금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산호를 박아놓은 머리 핀
1: 네.
0: 그리고 또 머리띠로 장식하고 산호, 마로, 주옥 등을 꿰매서 장식용으로 이제 한 머리띠도 있었고 근데 몽골어가 우리 입에 잘 오르지 않는 게 몽골어로 된 단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장식용품의 그 단어보다 많이 다르네요. 토테라라고 했죠 아까? 네. 이게 머리띠라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토테라. 근데 지역마다 이것도 또 이제 발음이 다르고 그런가요?
1: 네, 이게 몽골어도 저희 조선어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0: 그러면 저희가 혹시 뭐 머리 꽃게, 머리 핀 혹은 빈도매 이렇게 말하는 지역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는 이제 토테라 이게 몽골어로 부르는 거고 또 훌룬 부이르 지역에서 아까 바르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1: 네.
0: 바르가. 토테라가 좀 더 입에 어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해 줬는데 은머리고리와 은머리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은조각으로 만든 은머리고리는 보통 너비가 3cm가량 되고 안쪽에 직물을 덧대고 바깥에 무디를 새기며 옥을 박아놓고 작은 방울을 걸어 장식합니다. 은머리핀은 한 쌍에 두 개인데 너비가 2-3cm, 길이가 15-6cm 되는 무디를 새긴 은조각을 이어서 만듭니다. 길이는 40여 cm로서 호병 반달 모양이고 하단은 손잡이 모양이며 꽃 무늬를 새기고 산호 등으로 장식하며 머리띠로 사용합니다. 이 먼저 머리 씌우개를 쓴 다음 변발로 머리

0: 핀을 머리 그 양측에 고정하는데 이에 비해 서북 지역의 몽골족의 머리 정수품은 비교도 간단합니다.
1: 앞에는 뭐 씌우개 위에 또 드리우개 위에 씌우개 뭐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머리 밑에도 네. 또 장식품이 따로 들어가고 근데 간단하다고 하니까 간단한 데 대해서 좀 더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0: 네, 이 강수역 숙부 지역의 여성들은 산호를 박아놓은 금은 귀걸이를 걸고 길이가 10여 cm 되는 귀걸이를 걸기를 즐깁니다. 기혼 여성들은 머리를 북쪽으로 가르고 천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도안을 수놓거나 은조각으로 장식한 긴 머리 더 씌우개를 씁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왼쪽 귓방울에 보석을 박아놓은 은 귀걸이를 겁니다.
1: 지금 10여 cm 되는 귀걸이를 걸기를 즐긴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손을 보면서 아니 손가락 길이 정도가 10cm 정도 되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엄청 크네요 귀걸이가.
0: 네.
1: 10cm 정도 이제 넘어된다고 하니까. 네. 청해 신강 지역의 몽골족 여성들의 머리 장식품은 어떤가요? 이 지역마다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0: 네, 이 청해 신강 지역의 몽골족 여성들은 머리를 두 가닥으로 쌓아 가슴까지 들이우고 직물로 머리 더 씌우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도안을 수놓거나 금속 장식물을 겁니다. 아얀 고런의 그 여성들은 머리에 은고리를 즐겨 쓰는데 목과 산호가 고리를 따라 드리워져서 목덜이 반짝이는다며 움직이면 귀마쩍은 소리가 울립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행 가서 뭐 몽골족의 그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이게 네. 사실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다 은, 산호, 뭐 만호 이런 네.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여겨봐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아, 지금까지 이제 머리 장식품 쪽 얘기 들었는데 계속해서 소개할 장신구는 또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0: 이번에는 목 장신구입니다.
1: 아, 목에 거는 거. 그럼 그냥 네. 목걸이 정도가 아닐까요? 더 있나요?
0: 네, 주로 목걸이기는 하는데 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아, 들어볼게요.
0: 네, 이 몽골족의 목장신구는 주로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대부분 산호, 진주, 만호 등 원호를 꿰어서 만들 뿐더러 대부분 두세 가락 이상 심지어 몇십 가락의 목걸이를 가운데다가 가운데거나 아니면 두 끝을 꿰어서 만든 독한 목걸이입니다.
1: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요?
0: 네, 이런 목걸이는 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아, 굽다라는 얘기.
0: 네, 맞습니다. 이런 목걸이의 두 끝은 대부분 반원형이나 삼각형의 모니를 달긴 은조각인데 여러 가락의 목걸이를 우가 쌓고 아래가 긴 원칙에 따라 차례로 그 위에 고정하고 맥의 목걸이의 가운데에 들이운 곳에 알갱이가 붉은 산호, 만호 등을 달아냅니다.
1: 아, 맞습니다. 목걸이 한 개를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렁지렁 이제 여러 개를 겹겹이 층층이 이렇게 걸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내 네, 목에 맞습니다. 가까운 아, 이렇게 배치가 되네요. 그럼 이게 최대로 뭐 몇 개 정도 걸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건 자료에 있던가요?
0: 아니요, 이거는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 다 개인의 뭐 취향에 따라서 네. 어떤 제한 같은 건 없나 봅니다. 얼마든지 있으면 더 많이 걸 수 있고.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덕희 씨와 함께 몽골족의 장화와 양말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장신구에 그들만의 멋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거기 네. 거는 종류들이 장신구가 근데 또 그들만의 문화에서는 이게 또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많이 거는 것도 그분들이 뭐 상징적으로 어떻게 다른 함의가 깃들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최덕희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용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밝은 햇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줍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 속에 안겨 한 해를 예쁘게 자랐습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새똥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 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 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0: 요즘 할빈 성망 동력 기술 요한 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 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 용접 보장, 우주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 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 항공 산업 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요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9번째 시간입니다. 한병선의 사무실 류춘홍이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오시오.
2: 한상기, 사셨습니까?
1: 어. 자, 앉소. 이 소당이 찾아갔댔지?
2: 네, 찾아왔었어요.
1: 소음의 일은 참 안 됐어. 리 소당도 그동안 타지를 떠돌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그가 격하게 나오더라도 이해해줘.
2: 그럼요. 이해합니다. 한석이. 전 서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급의 정황을 해부한 것도 조직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서음이가 사고 날 때 현장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1: 아, 엄격히 말하면 우린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
2: 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1: 어찌 됐든 서당이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않겠어?
2: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1: 아, 마음 졸일 필요 없어. 내 생각엔...
0: 이때 손비서가 들어선다.
3: 한석이, 규율검사위원회 조사조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다.
1: 조사조? 뭘 조사하?
3: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다립니다.
0: 손비서가 말을 마치고 나가자 류춘홍이 눈치를 살피며 일어선다.
2: 아, 한석이, 그럼 전...
1: 아, 일단 돌아가. 아, 시민이 부담 갖지 마. 아, 지난 일을 둘러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2: 알았어요. 그럼 이만.
1: 그럼.
0: 류초농네 집. 마음이 불안한 류초농이 온 저녁 침실에서 서성이며 안절부절한다.
4: 아니, 뭐 하는 거요? 얼른 잠이나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2: 어떻게 잠을 자요? 지금 상황엔 잠을 자도 악몽을 꿀 거예요. 오늘 리서당이 한병선을 찾아갔어요. 나를 고발한 게 틀림없다고요.
4: 이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만 탓하면 안 되지. 한석인 명석한 사람이요. 한짝 말만 듣진 않을 거요.
2: 시의 토자 유치가 아직까지 미적되고 있으니 그한테 의견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도 지금 불감하였던 개미 신세인데 언제 내일이 신경 쓸 새가 있겠어요? 만약 이 서당이 토자 유치로 목적을 달성하려다면 전 희생양이 될 수밖에.
4: 설마?
2: 뻔하죠. 이 서당에겐 돈이 있고 한병선이 노리는 건 적치업적이니 둘이 손만 잡으면 안될게 뭐가 있어요?
4: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병선이 만약에 날 희생양으로 몰면 나도 이 판사판이에요. 내 손에도 히든카드가 있거든요.
1: 한병선의 집. 진혜화가 밤 깊도록 서재에서 책장을 뒤지고 있다. 한병선이 들어서며 묻는다.
2: 아니, 어방중에 장원한 적은 멀디지요, 어?
3: 아, 상관마요.
2: 아이고, 참. 얼른 자고 내일 찾소.
3: 상관말라니까요. 여보!
2: 왜 또?
3: 여보, 저 그때 소음이 당신한테 그려준 초상화를 아유 퇴자 알곤사였었는데 왜 아무리 찾아도 없죠?
2: 에이구, 없어졌다고? 당신도 참 쓸데없는 질투는 그깟 초상화가 뭐라고, 아? 그렇게 감추고 숨기더니 본인도 못 찾는 걸 내가 어떻게야?
3: 아니, 이사할 때까지도 봤었다고요. 그런데 왜 없지? 아, 참, 여보.
2: 에?
3: 당신들이 찰스찰스하는 그 리소당이 소음이의 남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요?
2: 안 될 건 또 뭐요? 에이, 소음이가 그때 억울하게 목숨 잃었으니 소당이 마음이 편하겠소? 그때 내가 뭐라 했소? 함부로 쥐를 덮어씌우지 말라고. 말을 안 듣고 앞뒤 분간 못하고 설쳐대더니 결국엔 인명사고 났었소.
3: 소리 좀 낮춰요.
1: 한편 이 시각 류초농네 집. 진혜화가 애타게 찾고 있던 조상관은 뜻밖에도 류초농네 손에 있다. 거실에 갔던 류초농이 시문에 정리 싼 초상화를 방에 가지고 와 남편 앞에 펼쳐놓는다. 연필로 꼭 담게 그려진 그림은 바로 한병선의 초상화이다. 류초농의 남편이 초상화를 요심히 들여다보며 묻는다.
4: 한병선?
0: 내일 일소당한테 다 밝히겠어요.
4: 일소당이 당신 말 믿겠어?
0: 나를 못 믿어도 이 초상화야 믿겠죠? 봐요, 여기 서음에 친필 서명이 있잖아요. 아휴, 이 초상화가 히든 카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난 리서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병선네가 날 도와주길 바랬어요. 그들이 정말 날 총알바지로 내세운다면 다 같이 재미없는 거죠.

0: 속이 달아오른 류초농이 먼저 리소당을 찾아온다. 리소당의 호텔방.
1: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0: 리소당과 마주 앉은 류초농이 고개를 끄덕인다.
2: 그해 리영은 자기가 신강에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진해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았고요. 게다가 남들의 의심을 사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애를 농촌으로 보내놓고 늘 보러 다녔어요. 리양인 나와 소음이가 딱 친구란 걸 알고는 그 사실을 나한테만 말했던 거죠.
1: 그럼 애는 지금 어디서?
2: 서당이 그동안 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든 애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애는 여태 내가 보호하고 있어요.
1: 그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말아.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2: 한석이네 집에 있어요.
1: 한석이네 집에?
0: 한병선의 사무실. 리소당이 한병선과 마주 앉아 있다. 선비서가 찬물을 가져다 권한다.
3: 리 선생, 자 드세요.
1: 고맙소. 한석이.
4: 예.
1: 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4: 말해보십시오.
1: 대개 아드님의 일상을 도와주는 사손이란 처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사손은 우리 며느리입니다.
1: 며느리라고요?
4: 예. 왜서요?
1: 한석이네. 내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사손입니다. 게다가 대개 며느리 또래이지요.
4: 그렇군요. 우리 며느리는 량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빠도 있고요. 종씨입니다. 오빠는 지난번 농업기지에서 봤던 그 청년입니다.
1: 네. 저 한석이, 그럼 집에 아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4: 그 사람은 가정부인데 60살입니다. 리 선생, 저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기 앞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걱정 마시고요. 에?
1: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석이, 오늘 실례 많았습니다.
4: 아닙니다.
1: 이만 가보겠습니다.
4: 예, 그러세요.
1: 도봅시다.
4: 그럼 작아요.
1: 네. 예.
0: 달리는 승용차 안.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묻는다.
5: 회장님의 따님이 맞습니까?
1: 아니, 한석의 며느리도 이름이 사손인데 말을 들어보니 아마 동명인 것 같네.
5: 한석이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닐까요?
1: 그럴 필요가 있나?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5: 근데 요춘홍인 한석이의 며느리가 회장님 딸이라고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1: 요춘홍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신용이 너무도 없어.
5: 그럼 어쩜 좋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선색은 있지 않습니까?
1: 이러게요. 류춘홍이 집으로 가게요. 한번 얘기 더 해봐야겠어. 네.
0: 시정부 청사 우란.
2: 그럼 떠보게요.
5: 잘 가세요.
2: 안녕히.
0: 류춘홍을 찾아다니던 손비서가 다른 청사에서 나오는 류춘홍을 발견하고 그를 부르며 다가온다.
6: 교수님! 교수님!
2: 선비서.
6: 근데 찾았네. 어디 갔댔어요? 조사소에서 찾습니다.
2: 조사소에서 날 찾는다고?
0: 류춘홍의 얼굴에 바로 긴장감이 감돈다.
2: 무슨 일로 찾는다?
6: 외빈첩대에 대한 정황을 조사한답니다. 성인 한석이 고발신이 비팔치고요. 토사 요치를 빌미로 공금을 낭비하고 나라 이익을 팔아먹는답니다. 나라를 위해 외사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익과 권위를 위한 거라고요.
2: 그게 다요?
6: 이게 저거요? 하나라도 걸리면 엄중하다고요. 안 그럼 성계에서 급히 조사조를 파견할 리가 없습니다.
2: 내 말은 성에서 날 찾는 게 이것 때문인가 말이오. 알려줘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6: 조사조에서 한 사람씩 단독 조사하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2: 알았어. 알려줘서 고맙소. 어떻게 할지 알만하.
6: 네, 이만 가볼게요.
2: 그래, 잘 가.
0: 선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류초동이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다. 그날 저녁, 류초농네 집.
2: 나왔어요.
7: 왜 이리 늦었어?
2: 성에서 조사조가 와서 담화했어요.
7: 조사조가 담화란?
2: 누가 성에 고자질 했대요. 그래서 조사하러 왔고요.
7: 한석이가 사업에서 너무 간지고 청렴해서 그를 좋다는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소. 정말 당신과 리사당이 이를 한석이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2: 내가 찾아갔어요. 성녀를 알아볼까 해서. 근데 마침 조사조가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요. 한병선은 죄 한번 보존하기도 힘들 거예요.
7: 정말 잘못 걸린 걸까?
2: 잘못 걸린 건 나죠. 그가 그랬어요. 이서당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고. 그가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나를 팔아먹어야만 해명이 되거든요.
7: 당신을 팔아먹은들 뭐가 달라지는데?
2: 한병선이 리소당을 도와 날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깨끗해야 강직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겠죠. 헌데 지금 조사조가 왔으니 한병선은 이 일을 수습할 여유가 없어요. 난 이런 생각도 해요. 그가 무슨 구실을 대서 나를 어떻게 잡아 넣을런지.
7: 그럴 리 없어. 이서당과의 일은 너무 오래전 갱문안이고 우린 한병선의 미움을 산 적 없었어.
2: 한병선이 미움 산 적은 없지만 지금 그는 제 몸도 보존하기 힘들어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서당밖에 없어요. 이서당의 환심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날 팔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7: 근데 그가 왜 이서당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2: 이서당의 환심만 사면 이서당이 투자할 거잖아요. 이서당이 투자만 하면 한병선의 투자 유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정치적으로 업적도 쌓는 거죠.
7: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 겁먹지 마요. 나도 대책이 있어요.
7: 무슨 대책? 여보, 누가 왔어?
2: 가봐요.
7: 예, 잠시만요.
0: 류초농의 남편이 문을 열어준다.
5: 안녕하십니까.
0: 이 시간 그들을 찾아온 사람은 당비서이다.
5: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류초농 요서가 계십니까?
2: 네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5: 리소당 선생께서 여사님을 모셔오랍니다.
2: 지금요?
5: 네, 지금요. 밖에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2: 네네,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5: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네네네.
5: 네. 그러면
0: 당비서가 먼저 나가자 류초농의 남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내의 발을 붙잡는다.
7: 안돼요, 나랑 같이 가요.
2: 떨긴 왜 떨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안 그래도 찾아가려던 참인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네요.
7: 아니, 난 속이 철렁아.
0: 유초농이 신문에 싸둔 초상화를 가지고 문을 나선다.
7: 안전에 주의하오.
2: 알았으니까 식사해요. 기다리지 말고.
0: 리소당의 호텔방.
5: 회장님, 요주임을 모셔왔습니다.
8: 안으로 모시게.
5: 들어오세요.
2: 사당이.
5: 자, 앉으십.
2: 네.
8: 앉소.
9: 두농이, 한석이 며느리를 내 딸로 둔갑시키려는 건 무슨 속셈이요?
2: 둔갑이라뇨? 서당이, 둔갑이 아니라 이건 다 사실이에요.
9: 한석이한테 확인해봤소. 그 처녀 이름은 사돈이 맞는데 랑부는 미 다 계시고 오빠도 있어. 내 딸이 아니더군.
0: 드라마 인생향연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의 호텔방
1: 회장님 요주임을 모셔왔습니다.
2: 안으로 모시게.
1: 들어오시오.
3: 사당에.
1: 자, 앉으시오.
3: 네.
2: 앉소. 두농이, 한석이 며느리를 내 딸로 둔갑시키려는 건 무슨 속셈이오?
3: 둔갑이라뇨? 사당이, 둔갑이 아니라 이건 다 사실이에요.
2: 한석이한테 확인해봤소. 그 처녀 이름은 사돈이 맞는데 랑부는 미 다 계시고 오빠도 있어. 내 딸이 아니더군.
3: 아직 모르는군요. 한병선의 아들 한묵진은 전에 농장에 있을 때 아주 훌륭했고 됨됨이도 괜찮아요. 헌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불구가 됐어요.
2: 알고 있어.
3: 안다니 이해가 쉽겠네요. 불구자가 장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급해난 한병선과 진해화는 사체에 성탁을 넣어서 며느리감을 물색했어요. 사전이는 젊고 이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착한 데다가 부모들도 농촌 사람이라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 별 애로 없이 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실종된 지 오랜 서당이가 돌아올 줄은 누구도 생각 못했던 거죠. 게다가 딸을 찾기 위해 돌아왔는데 생각해봐요. 그 집에서 순순히 당신 딸을 내놓겠어요? 게다가 불구자 사위를 받아들일 만해요? 다 제쳐놓고 서당이가 사준을 데려가면 누가 한복지의 여생을 보살피고 한복지를 도와주겠어요?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진주임과 한석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 자네 오늘에야 이런 말하는 속셈이 뭐요? 전에는 왜 말 안 했어?
3: 그건 한병선이 당신 딸의 존재를 숨기는 데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2: 뭐? 무슨 원인?
0: 류초농이 신비한 표정을 지으며 신문에 쌌던 조상화를 펼쳐 보인다. 리소당이 초상화를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본다.
2: 이건 한병선이잖소.
3: 맞아요. 서우미의 사인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죠?
2: 이 그림이 어떻게 자네 손에 있어?
3: 한성인의 이사를 도와주다가 뜻하지 않게 얻었어요. 서당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종무 소식이니 우린 찾을 길이 없었고 마침 그때 한성이가 원직에 복귀하는 바람 나도 사돈이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리양의 부탁을 저버렸어요. 당신한테 미안하고 서우미한테는 더더욱 미안해요. 그동안 서우미의 일은 악몽처럼 날 괴롭혔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피하려 했어요.
2: 준홍이,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는 걸. 이 그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3: 물론 아니죠. 농촌에 있는 사전에 양부모 집에 같이 갔을 테니 거기 가서 직접 물어봐요. 물어봐요. 사전이가 그때 리양이가 맡긴 애가 맞냐고. 당신 애가 맞냐고요.
2: 같이 가줄 수 있어?
3: 그럼요.
0: 류초농이 리소당네와 함께 사전의 고향 집을 찾는다.
3: 사전 아버지 계세요?
4: 네, 누구요?
3: 사전 아버지, 어? 절 모르시겠습니까?
4: 아이고, 류과상 아닙니까?
3: 저 지금 시외사 방공실로 전근했어요. 류수임이라 불러요.
4: 류수임, 승진하셨네.
3: 이두 분은 향왕에서 오신 귀빈입니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4: 자, 들어갑시다.
3: 들어가요. 네,
2: 자, 고맙습니다.
5: 들어오세요. 어서요.
0: 정사전 부모의 안내에 따라 리소랑 일행이 집안에 들어선다.
4: 자, 앉으시오. 자.
5: 앉아요.
3: 네. 예. 사장님, 앉아요.
2: 예. 고맙습니다.
5: 자, 고마워요.
0: 종사손의 어머니가 리소랑 내게 물을 권하고는 그들과 마주 앉는다.
5: 자,
2: 고맙습니다.
0: 류춘홍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종로구를 향해 입을 연다.
3: 사전 아버지. 이 리 선생이 바로 사전의 생부입니다.
4: 뭐라고?
3: 사전이를 입양하게 된 전우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세요.
2: 루지, 내가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어?
3: 네네네, 그래요. 리 선생의 질문에 대답을 하되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르신, 불쑥 찾아와서 놀라지 마세요. 그저 사전이 출신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저 사전이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0: 리소당의 질문에 정로군은 손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류춘홍이 말한다.
3: 사전 아버지, 리 선생은 귀국 화교라 한석이께서 친히 접견을 하셨는데 뭐가 겁납니까?
4: 사전의 부모가 반영면 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3: 그건 잘못된 사건입니다. 신문을 안 봅니까? 한석이와 리 선생이 함께 사진까지 찍었는데 반영면 분자라니요.
2: 야, 그만아.
0: 이때 집에 들어서는 종송이 리소당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6: 아이고, 찰스 선생 아닙니까? 사업 때문에 우리 집까지 오셨습니까? 귀빈이 오셨는데 마중도 못 나갔네요, 저기.
3: 정성이, 리 선생은 자네 장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사전 아버지, 얼른요. 리 선생이 시간 뺏지 말고 얘기해요.
2: 어르신, 긴장해 하지 마세요. 나쁜 뜻이 없습니다. 그저 사전의 출신을 알고 싶습니다.
0: 정로군이 말없이 아내를 바라본다. 종사전의 어머니가 대신 입을 연다.
5: 우리가 사전을 입양했는데 여태까지 친딸처럼 키웠수다.
2: 그럼 누가 데려왔습니까?
5: 어떤 남자가 안아왔시오. 시내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데려왔는데 애가 하도 불쌍해서 받아줬수다. 먹을 것과 물건들을 늘 보내왔지요.
2: 그럼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까?
4: 시내 사람인데 책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리영구원이라고.
3: 들으셨죠? 리영구원이란 사람이 바로 리영이에요.
0: 격동된 리소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묻는다.
2: 저기 어르신, 사존이가 올 때 몸에 지니고 온 물건은 없었습니까?
5: 있수다. 발목에 방울발찌가 있었지요. 사전이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2: 방울발찌요? 글자가 새겨있지 않았습니까?
4: 우린 글을 잘 모릅니다.
0: 종성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곁댄다.
7: 있습니다. 있어요. 내 기억에는 그 뭐더라? 무슨 실 무슨 망인 것 같은데.
2: 막실망.

0: 맞아요, 막신망망.
1: 그럼 여기가 바로 사돈이 자란 집입니까?
2: 생활이 편하면서 금방 이사한 새 집이에요.
1: 그럼 전에 살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가봐도 됩니까?
3: 정록은 부부가 망설이자 당비서가 나서며 부탁한다.
4: 부부거리신,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5: 그럼 저랑 같이 가시지요.
4: 고맙습니다.
5: 예.
1: 고맙습니다.
3: 정사선의 부모와 리소당내가 앞장서 나가고 정성이 그 뒤를 따라가려는데 류춘홍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2: 잠깐만.
5: 정성이도 다 봤지? 사전이와 묵지 이혼하려는 거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오. 말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6: 네.
5: 이제야 친딸을 찾으러 왔는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오?
6: 맞아요.
5: 이 집에 좋을 거 없어.
6: 네네네.
5: 사전이 퇴학한 거 알고 있어. 걔 지금 어디 있어?
6: 시장 옆에 있는 엄박사리에 있어요. 묵지랑 사이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집에 안 갔어요.
5: 가서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오. 네. 무슨 일 있어도 들어가야 하오.
3: 류춘홍이 말을 마치고 리소 당내를 쫓아간다. 혼자 남은 종성이 중얼거린다.
6: 도대체 무슨 판이야?
3: 그날 저녁, 종사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서며 묻는다.
6: 엄마, 사손이가 정말 친딸 아니에요? 어쩐지 내가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기억이 없단 말이야.
5: 아이고, 언제적 일인데 실없는 소리를 하냐.
3: 정로군이 곰방대를 몰고 들어서 아내와 마주 앉는다.
5: 이봐요. 저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락거리는데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6: 에이 참, 보면 몰라요. 사전이는 어느 극 속의 주인공처럼 큰 내같이 아씨로 태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 집안이 몰락했어요. 맞죠? 그러다가 친아버지가 우연히 나타난 거죠. 하여 사전이는 아씨로 되돌아가게 됐고, 그 통에 우리 집은 아씨를 길러준 은인이 됐으니 응당 큰 상을 받아야죠.
7: 넌 말이야, 김치국부터 마시냐?
6: 그건 아니죠. 난 여태껏 사손일 친동생처럼 맡겼어요. 결국엔 사손이가 우리 집을 살리네요, 맞죠? 시장 집에 시집가서 시장이 며느리가 되더니 오늘은 부사의 생부까지 나타나서요. 아이고 세상에, 우린 부녀간의 상봉이나 기다렸다가 다같이 축하주나 마십시다. 어쩌면 내 공장도 살 길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함께 마시세 공로주, 웅대 한포부 가지게.
3: 정사전 덕분에 발전할 앞날을 그려보며 기분이 좋아진 종성은 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간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종로군은 저도 몰래 한숨을 내쉰다.
7: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3: 한편, 광주 출장길에서 한아름 수확을 얻은 한묵지가 부푼 꿈을 안고 기꺼운 마음으로 보양행 기차에 몸을 신는다. 집에 들어선 한목지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식구들을 찾는다.
8: 다들 어디 갔지?
9: 아무도 없습니까? 저 왔습니다.
5: 목지야, 우리 아들 왔네. 전화라도 하고 오지. 아니, 왜 말도 없이 왔어?
9: 봐봐요, 어떻습니까?
3: 진혜화가 반갑게 다가서는데 한목지가 짐짓 한 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고개를 쳐들며 멋진 포즈를 취한다. 청바지에 청자켓으로 유행 차림을 하고 선글라스까지 낀 한목지는 한껏 멋진 모습이다.
5: 뭐야 너, 됐다 됐다 그만하고 벗어라 벗어. 집에서 무슨 세간 경기야? 아니 얘 좀 봐라, 왜 이렇게 꽉 끼는 거 입었어? 안 불편해?
9: 편한 옷들은 맵시가 없습니다. 어머니 모르지요?
5: 뭔데?
9: 이거 선글라스는 건데 미국산입니다. 알겠습니까? 선글라스. 선물 사왔습니다. 어머님과
0: 어디 보자.
9: 립스틱, 스카프, 네. 전자식이 한 번 다리 샀습니다. 어? 자, 이거 해봐요. 어디 봐요. 자,
0: 이게 얼마 만에 해보는 스카프야. 너무 좋다.
9: 어머니, 나이 들수록 못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갖고 해야 된다고요.
0: 말하는 거하고는
10: 꼭지 왔구나.
9: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 선물도 있어요. 보세요. 이 꽃은 향항에서 들여온 건데, 아, 광주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입고 다녀요. 그 무슨 많이 모시란 지예요. 봐봐요. 이쁘네요.
10: 내 것까지 다 챙겼어.
9: 당연히 챙겨야죠.
3: 한목지가 정아줌마의 선물로 사온 꽃천을 그의 몸에 둘러준다.
10: 아유, 이렇게 이쁜 꽃천은 처음 보네. 아, 너무 좋네. 아이고, 근데 내 나이에 이런 걸 입어도 될까?
11: 왜 안 돼요?
12: 얼마나 이쁜데요. 묵지가 그러는데요. 여자는 멋을 따라고요. 늙을수록 환하게 입어야 해요. 내일 당장 오수선 집에 맡겨요, 정마님. 네. 알겠어요?
9: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우리 집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모두 건나비예요. 나비파, 나비파라고요.
12: 네, 오늘은 요리 몇 가지 더 만들어요. 네. 얼른 준비해요. 네, 어서요.
9: 정묵지야,
12: 묵지야. 광주 좋아?
9: 아, 말도 마요. 정말 좋아요. 응? 아, 거리마다 먹을거리, 놀거리, 곳곳에 분식집이랑 상품가게가 있는데 전국에서 모두 그것에서 구입을 한대요. 만약 광주를 화물차에 비유한다면 진짜 이동식 화물차라고요. 아이고, 진짜 너무 북적거려요.
13: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9: 아, 예, 아버지!
3: 한병선이 들어서자 한묵지가 리소룡의 무술 동작을 본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나타낸다.
10: 왔어요, 여보.
13: 묵지 왔구나. 뭐더라, 무슨 독이더라?
9: 이소룡.
13: 맞아, 이소룡. 아들, 다리 괜찮아?
9: 다녔어요.
12: 여보, 빨리. 아. 당신 아들이 스카프랑 립스틱 사왔어요. 예. 당신은 향원까지 갔으면서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9: 아버지,
13: 아, 그럼 누구 아들이요?
12: 내 아들이죠.
9: 선물이에요, 선물.
3: 한목지가 포장함을 열고 한경선을 위해 산 구두를 꺼내 양손에 끼워들고 짝짝 마주친다.
13: 아, 그래. 어디 보자.
9: 이건 아버지 신발입니다. 마음에 듭니까? 아버지, 이거 몇백원짜리 교환권으로 샀습니다.
8: 아, 내 엄마 스카프보다 비싸지.
9: 엄마 거 다 합쳐도 한쪽 신발값도 안 됩니다.
13: 그럼 그렇지. 한배선이 아들 맞아.
12: 내 아들이잖아.
13: 기쁜 소식이 있어.
12: 네? 무슨 소식인데요?
13: 아이고, 오늘 드디어 성사됐어.
12: 네?
13: 리소당이 우리 시퀀스 항목에 투자하기로 했어.
12: 정말요?
13: 아.
12: 아니, 옛날에 악감정은 어쩌고 투자를 한대요. 여보, 딴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요?
13: 아이고, 그건 그거고 장사꾼은 돈이 우선이요. 아, 그리고 내가 피하면서 질질 끌 수도 없는 일이요. 합당한 해명을 해줘야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기로 했어. 루춘홍도 초대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원한도 사라질 거요. 안 그래서 다들 준비 잘해. 손님한테 신뢰하지 말고.
9: 네. 근데 리소당이 누굽니까?
12: 리소. 그 찰스라는 사람이야. 그... 아니다. 말해도 너무 몰라. 그 아버지랑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저 손님이 오는데 너도 빠지지 마.
9: 예.
3: 한병선이 어느새 각자 위에 놓여있던 한목재 선글라스를 슬그머니 가져다 끼고는 이리저리 둘러본다.
12: 아니, 아, 여보, 뭐해요?
13: 시커매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네. 어둡지도 않고.
12: 아니, 여보, 아직 살아있네요.
13: 나 소룡의 아버지야.
3: 드라마 인생향연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 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어렵습니다. 씨름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황희흠 자원, 할빈 영접연구소의 특수 영접 보장, 우수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방 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항공 산업 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1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00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송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강보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

0: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각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요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정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각기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중교수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성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성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성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성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우세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1번째 시간입니다. 대문 밖에 여선사가 한 명 나타났다. 그는 뜰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대뜸 눈이 울렁해졌다. 아리따운 그 갈색 눈은 미소를 머금었고 둥근 얼굴에는 반드시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가슴은 오르내리는 왕동해의 력기동작에 따라 팔딱팔딱 뛰놀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셈을 세웠다.
1: 5, 6, 7, 8
2: 누구요?
0: 왕동해는 통작을 멈추고 급히 무리를 돌렸다. 그는 대뜸 쿵 하고 돌을 내던지고 놀라움과 웃음이 담긴 얼굴로 달려갔다.
2: 아니, 백운이, 동부가 어떻게 왔어?
0: 백운은 깔깔 웃으며 문턱을 넘어서서 두 손으로 왕동해의 큰 손을 잡고 명랑하게 말했다.
3: 제가 어떻게 왔는가고요? 그럼 동무만이 올 수 있나요? 참 대단한 왕련장인데요. 남들은 속이 타서 못 견디는데 동무는 여기서 몸단련을 하고 있구만요.
0: 백운은 너무나도 흥분되어 눈물이 반짝이는 두 눈을 그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왕동해도 몹시 격동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놀려서야 겨우 한마디 하였다.
2: 아, 어서 들어가게요. 자, 어서.
3: 아니, 이게 정무집인 것 같구만요. 그래, 살림을 차렸나요?
0: 배구는 여전히 웃으며 집에 들어섰다.
3: 집주인.
2: 다 나갔어. 내가 집을 지켜.
0: 왕동현.

0: 나는 그가 또다시 웃는 통에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배구는 구들에 앉기 바쁘게 부대를 떠난 후 왕동해가 겪어온 형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다. 그도 왕동해에게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돌아온 한계반 전사들의 보고를 받고 매일 매시각 그들을 기다렸으며 사람들을 사처에 파견하여 찾아보게 했다고 알려주었다. 왕동해는 몇 번이나 그의 말을 가로채고 부대의 형편을 물어보려 했으나 매번 다 말을 잘리우고 말았다. 그는 별 수 없이 배군의 물음에 먼저 대답하였다. 마지막에 그는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1: 배군 놈, 나는 돌아가서 책벌을 달라고 사급에 요구하겠소. 난 동지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고.
2: 그만해요.
0: 배구는 눈두덩이 불그레했다.
2: 제 보기엔 동무는 표창을 받아야 해요. 그런 정황에서는 응당 그렇게 해야죠. 인민들도 구원하고 동도 잃지 않고 어떻게 뜻대로만 될 수 있겠어요? 희생된 동지들은 가장 값있는 최후를 마쳤어요. 그들은 모두 다 용이에요.
0: 왕동해는 배군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배군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연안에 학습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는 어제저녁 만각골 마을에서 자고 같이 온 동지들 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풍어머니를 보러 달려왔다. 후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왕변장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배구는 벗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얼마 전에 부대가 놈들의 거점을 없애버린 전투 성과를 이야기하며 될수록 자그마한 세부도 빠질세라 꼬치꼬치 알려주었다. 왕동해는 그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당장 부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그러나 처녀는 한 가지 일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왕동해가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남몰래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 사실이었다. 배구는 왕동해의 상처를 풀고 곧 아물게 된 것을 보고서야 마음 놓으며 잘 감싸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햇빛이 어느덧 창문으로 비쳐들었다. 배구는 웃음을 거두고 왕동해를 바라보았다.
2: 아, 왕변장 동지, 저는 곧 가야 돼요.
1: 좀 더 앉았다가.
0: 왕동해는 그를 바라보았다.
2: 더 있어도 결국에는 가야죠.
0: 배구는 고개를 숙이고 앞서풀 만지작거렸다.
2: 왕변장 동지, 우리는 이번에 갈라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만나겠죠. 항일전쟁이 승리하면, 아니, 혹시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어요.
1: 그렇지.
0: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의 말뜻을 왕동해는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2: 우리가 함께 있은 시간은 짧지 않아요. 몇 년 잘 되죠. 저는 아직도 제가 갓 입대했을 때 동무가 어떻게 저의 손을 잡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가를 잊지 않고 있어요. 아이 참, 헤어지자니 마음이 괴롭구만요. 저 자신이 바로 그렇죠. 하지만 얼마간 지나면 또 이롭죠. 그렇죠?
1: 옳소, 그렇소.
0: 왕동해는 이상한 감이 들었다. 평소에 말할 때는 시원시원하고도 류창하던 배구니가 지금은 수다스럽게 곱씹는다.
2: 동해동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0: 배구는 고개를 축혀들었다.

0: 무슨 의견이 있겠소? 동무는 사업도 잘하지 동지들도 매우 정적으로 대하지 않소. 동무는 지식도 있으니 이제 또 학습하면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될 거요.
1: 왕동에는 솔직히 말하였다.
2: 좋은 것만 골라서 말하지 말아요.
1: 배구는 쑥스러웠던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어 단호한 눈길로 왕동예를 바라보며 흥분되어 말을 뗐다.
2: 동예 동무, 저는 일찍부터 저의 속마음을 동무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으나 입을 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떠나가요.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저의 생각은 우리가 동지적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1: 왕동해는 머리가 윙 하고 후끈해 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세차게 높디었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말했다.
0: 배고 너무 고맙소. 하지만 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무를 잘 알고 있어. 동무는 좋은 처녀요.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훌륭하오. 내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절대로 동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나
2: 또 무엇이 있어요?
1: 배구는 다그쳐 물었다. 왕동예는 긴장하다. 그는 힘겨우게 입을 열었다.
0: 난 이런 전쟁의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은 차차했으면아.
2: 그건...
1: 배구는 그의 말투가 확고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
2: 동해 동무, 우리가 인차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1: 왕동해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다시 침착한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 조용히 말하였다.
0: 배구니,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기꺼이 들어주겠소?
2: 무슨 이야기예요?
1: 배구는 얼마간 놀랐다. 왕동예는 화자가 남편을 바치고 동지를 구원한 사실과 불행한 그의 경력을 쭉 이야기하였다.
0: 배구 농부, 내 뜻을 알겠소? 나는...
1: 배군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격정과 감동에 사무쳐 몸을 일으켰다.
2: 그만 말씀하세요, 동해 동무. 전 죄다 알았어요. 동무가 옳아요.
1: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인차 입을 다물고 눈길을 문어기로 돌렸다. 젊은 여자가 그의 눈 안으로 뛰어들었다. 한 손에는 배추를 안고 다른 손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흰 천으로 지은 상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칼은 두 줌으로 나눠서 흰 댕기로 잡아매였다. 그 여자도 흰 신을 신었다. 그 연한 얼굴은 비록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흔적이 명료하였다. 배구는 그를 한참 보다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달려가서 꼭 끌어안았다.
2: 언니, 저의 훌륭한 언니.
1: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화자는 배군의 고동에 오리둥절하여 왕동해와 그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다.
3: 아, 백선생, 아, 백대장 왔구만요. 내가 백대장보다 우위던가요?
2: 아니, 그건 관계하지 말아요. 언니는 그 어느 모로 보나 저보다 훌륭하거든요.

0: 농들의 토벌 공세가 격파되고 팔로군이 승리한 후 왕관장의 유치로 불법을 보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 그는 현으로 가던 길에 깨진 옷가지들을 기어 입으려고 집에 들렸다. 자그마한 집안은 다시금 활기로 들끓었다. 덕견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왕중놈을 물먹여 죽인 이야기를 하라고 조른다. 수자는 자기가 잡기에 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토끼는 여러 날 얼어서 꽉꽉하였다. 그때만 해도 누구 하나 토끼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도 조용해졌고 남편과 독강이도 돌아오고 왕견장도 여기 있으므로 어머니는 만두를 빚으려고 하였다. 인희는 아들과 한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사업을 토의하러 경리민네를 찾아갔다. 수연이는 아랫방에서 동생의 옷을 기워주고 덕강이는 누나의 딸 국생이를 데리고 놀았다. 수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자와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덕견이를 보낸 후 해와 같이 옥방에서 만두를 빚었다. 어머니는 만두를 빚으며 왕동해가 큰 손으로 아주 능란하게 만두 껍질을 밀어내서를 지켜보았다.
1: 참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닐세. 팔로그는 무엇이든 다 척척 해낸다니까. 어? 아유, 자네가 만두 껍질을 얼마나 잘 밀었나 좀 보게. 옆 복판이 두텁고 테두리는 얇은 게 꼭 제가 있는 새색시 솜씨라니까.
2: 자, 아주머니. 사람들은 모두 팔로군이 몇 년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 줄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명절 때나 싸움구티는 이런 것을 만들어 먹지요. 우린 사내 구실도 하고 새색시 노릇요.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못하는 게 없습니다.
1: 그래.
0: 그들 둘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웃었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같더니 나직이 왕동해에게 소곤거렸다.
1: 참, 자네 이제 곧 떠나겠는데 내 생각에는 자네와 화자의 일을 매듭 짓는 게 좋겠네. 어? 같이 지내봤으니까 자네도 화자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을 게 아닌가. 그래, 어쩌면 좋겠나.
0: 왕동해는 부끄러운 듯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일이 아직 어렴풋할 때만 해도 동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시피 백운의 사랑을 거절해버렸다. 하지만 이제 당장 정식으로 결정하게 되자 그의 가슴은 다시금 백운의 모습이 우려시 떠올랐다. 볕에도 영원히 그슬리지 않을 환한 얼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정열의 빛을 내뿜는 갈색 눈, 건강하고 곧바른 몸집. 그는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이고 억세고 용감한 전사였다. 왕동해는 이전에는, 아니 바로 백운이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그때까지도 백운이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보지 못했다. 그는 지금 진정으로 백운이가 그리웠다.

그런데 그때 왜 한마디로 고스레 버렸는가? 그의 무리 속에는 인차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몸집이 힘있고 굳건해 보이는 화자였다. 순박하면서도 살뜰한 감정을 품고 있는 눈은 언제나 격정에 넘쳐 있었다. 특히 그 눈이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면 그 어떤 사람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이고 전사였으며 용감한 의리의 화신이었다. 그는 공산당의 훌륭한 딸이다. 이렇게도 억세고 아름다운 여성은 마땅히 사랑과 존 받아야 한다.

드라마 숨바귀꽃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재청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